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가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기 위해서 평양을 출발한 소식, 그리고 조나의 날에 태어난 공장대학, 이런 제목으로 국보적 도서 김일성 전승기를 펼치고 쓴 글과 평천혁명 사적지의 종업원들이 사적지 보존관리 사업에 자신들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나가고 있는 소식, 정치 영호, 집단주의적 인생관을 해소한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조나의 당세포 위원장들처럼 살때 대해 쓴 글과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당 조직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싣고, 벨라루시 공산당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고 여러 곳을 참관한 소식과 대중의 애국녀를 배가해준 힘 있는 강연 선전 활동, 이런 제목으로 중앙과 중구여 간의 직외 강연 강사들과 함께 강동지구의 순회 강연길을 걸으며 쓴 글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전문가적 자질을 중시하고 장려할 때 대해 쓴 글과 상반년 인민경제개혁을 넘쳐 수행하고 당 창건 기념일까지 올해 목표를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은율광산 청년 광구 김역 청년 달력대를 소개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전망도 좋고 효과성도 높은 성계 양식, 이런 제목으로 수산성과 수산연구원 일꾼들과 기자가 나눈 이야기와 정말 실리가 큰 바다 농사이다, 이런 제목으로 청남 바다 윤호 사료 보장 수산 사업소를 찾은 방문기, 그리고 각지에서 재해성 기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제1조선 고급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이 떠나간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5면에 새 마을의 새 주인들, 이런 고정 표제를 달고 리상과 포부가 나날이 높아간다, 이런 제목으로 원산시 중령리를 찾아서 쓴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싣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전쟁 노병인 와우도구역 회창동 32 이민반의 김디노 동지에게 은종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신 소식과 현대 산업의 두뇌, 인공지능 기술,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한 사회문화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 계급 의식을 지니자, 이런 표제를 달고 봉천군 계급교양관에 전시된 자료들을 보며 쓴 기사들을 사진과 함께 싣고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에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높은 생산 실적으로 뚜렷이 실증, 이런 제목으로 대규모 원실농장들 사이에 집단적 경쟁 열풍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하고,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경제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게 석탄공업 부문을 밀어주기 위한 사업들이 실속 있게 조직 전개되고 있는 소식과 원산 철도 차량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제 9차 대회와 당중앙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소식, 그리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가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기 위해서 평양을 출발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2면과 3면에 천성노동계급의 영웅적인 투쟁은 온 나라를 더큰 이윤창조회로 부른다, 이런 표제를 달고 정론 천성탄부와 당의 사랑과 믿음에 높은 석탄 생산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선 천성 청년 탄광 노동계급의 영웅적인 투쟁을 전하는 글들을 사진들과 함께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더욱 투철한 반제 반미 계급 의식을 지닐 때 대해 쓴 기사들을 사진과 함께 싣고, 누구나 책을 참된 삶의 귀중한 보수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기풍을 세울 때 대해 쓴 글과 제1조선 고급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이 떠나간 소식, 그리고 조로 친서는 자주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굳건해지는 불패의 동맹 관계이라는 데 대해 쓴 글과 국제 소식들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권해드렸습니다.

보도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32돌째 즈음에서 러시아 연방 공산당 연예변강 지부위원회, 아무르드 지부위원회, 하바롭스크 변강 지부위원회와 평화 및 통일당, 주체사상연구협회, 전로 로병 사회단체 전투적위 연예변강 지부, 원동 국립과학도서관 등 정당 단체 기관들에서 7일과 8일 업적 토론회와 도서 및 사진 전시회를 비롯한 추모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단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연방공산당 연예변강 지부위원회 제1비서는 오보이 수령님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조선혁명과 반제자주의업의 탁월한 용도자, 진보적 인류의 위대한 스승, 희세의 정치원로, 자주정치의 거장으로 칭송하고, 김일성 동지께서는 시대와 역사 앞에 싸우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세련된 용도 밑에 오늘 조선은 자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국가, 정의의 핵 억제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존엄 떨치고 있다고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노조 친선 관계가 앞으로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더욱 발전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에서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연방공산당 하바롭스크 변강 지부위원회 제

0: 일비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걸출한 수령,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 위인 김일성 동지의 거룩하신 존함은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 조선의 눈부신 발전은 그의 현명한 용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전통적인 노조 친선 관계의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지요. 후대들에게 물려주신 것은 바로 김일성 동지의 업적 중의 하나이다.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부위원장과 하바롭스크 주체사상연구 청년협회 위원장은 우리 수령님을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창건자, 뛰어난 정치활동가로 주체사상의 창시로 자주시대를 개척하신 위인 중의 위인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고달한 공적을 쌓아 올리셨으며 반제자주의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생애를 격찬하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에 의해 주체혁명위업이 빛나게 계승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전노 로병 사회단체 전투적 우위 연해변강 지부 위원장,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도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본보기를 마련하신 비범한 사상이론가, 탁월한 국가지도자, 세계혁명의 원로로 호칭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압살하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지만 김일성 동지의 반제자주의 사상과 위협을 계승해 나가시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인민은 자주적 발전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형제 국가이며 친선적 邻방인 조선과의 호혜적인 협조와 전략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결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철마제강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강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옥이는 계획기간, 기간공업 부문의 생산 토대를 질적으로 다져 경제 전반의 장성발전을 강력히 담보하는 것을 중요과업으로 상정시킨 당제 9차 대회의 목표들을 모든 종업원들에게 깊이 해설해주면서 생산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철 직장의 노동계급은 영유 시간과 원료 장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탐구 도입하면서 생산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비엄 직장에서는 교대별로 설비들에 대한 업관 점검과 인계 인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가동률을 최대로 높임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철강재들을 품종별, 규격별로 원만히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발생로 일 직장에서는 생산 공정 간 균형을 바로 맞추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려 가소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아변강제 생산을 늘리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주원료 직장과 합금철 직장을 비롯한 다른 직장들에서도 지난 시기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철강제 증산의 승전포성을 높이 올리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 적극 합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평안남도에서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전선에 대한 지원사업이 군중적으로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안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수십 종의 10만 여점의 설비와 자재, 노동보험 물자 등을 탄광들에 보내줌으로써 당중앙의 사랑과 믿음에 석탄증산으로 보답할 인력 많고 혁신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어올리고 있는 탄부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대가해 주었습니다. 도에서는 탄광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대중 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사상 동원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면서 애국탄 증산의 골기에 나선 탄부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일꾼들부터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들과 근로단체 조직들, 기관, 기업소 등에서 석탄 생산에 절실한 설비와 자재, 기공구조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노동보험 물자와 후방 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일꾼들은 순천지구,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막장들이 내려가 탄부들에게 당 정책의 진술을 해설해주고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서 후방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탄광을 돕는 것은 나라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관점 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 도검찰소, 도채신관리구, 도청년동맹위원회 등 도급기관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지원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이들은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탐구 동원해서 마련한 많은 자재와 노동보험 물자를 탄광들에 보내줌으로써 석탄고지 점령에 매진하고 있는 지하 전초병들의 요리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평성 합성 가죽 공장과 봉학 식료 공장 등에서도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어린 지원 물자를 형봉 탄광과 소창 청년 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에 보내주었습니다. 수천 척 지하 막장에서 사회주의 불빛을 지켜가는 간부들과 숨결을 같이 하며 순천시, 회창군, 은산군, 증산군, 성천군, 숙천군 등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수천 점의 설비와 자재, 소공구, 노동보호물자, 후방물자를 마련했습니다. 평성석탄공업대학과 평성공업대학, 평성수의축산대학, 평성사범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도 많은 지원물자를 단광들에 보내주어 단결정 관철에 본기에 나선 단부들을 적극 고무해 주었습니다.
1: 다음은 니카라과 정부가 16일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 외무상의 부당하고 호전적이며 무책임한 망발에 대응하여 이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이탈리아 외무상이 유럽식 오만성으로 니카라과 정부와 인민을 모욕했다고 하면서 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0: 다음, 온화한 나라의 연구 집단이 변비를 일으키는 장내 세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변비는 배의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연구사들은 환자의 변에서 변비의 발생에 관여하는 두 종의 세균을 발견했습니다. 배변 횟수의 감소나 굳은 변이 특징인 변비는 흔한 소화기 질병입니다. 그러나 파킨슨병 등 신경변성성 질병을 앓는 환자들 속에서도 변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치료약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변비도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집단은 원인 불명의 만성특발성 변비증 환자, 변비가 자주 오는 파킨슨병 환자 도합 285명과 건강한 사람 147명의 변을 검사했습니다. 결과 변비 환자들에게는 특정한 두 종의 장내 세균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두 종의 세균을 쥐한테 이식했더니 변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종만 이식한 경우에는 변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장의 장관은 보통 무틴이라는 점액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무틴은 배를 보호하거나 변의 수분을 보충해서 무르게 함으로써 변이 배를 쉽게 통과하도록 합니다. 연구집단은 두 종의 세균이 무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과 한 종의 세균은 효소를 이용해서 무틴의 보호 기능을 억제하며 다른 한 종의 세균은 무틴을 분해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오정숙, 박성곤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노동신문에 실린 사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성의 애국탄부들처럼 어머니 당의 은덕에 진정으로 보답할 줄 아는 양심의 인간이 되자 우리 당을 깨끗한 양심으로 받들어가는 천성특련 탄광 선철 재탄중대원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접하고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전국의 석탄공업 부문의 증산열기가 비상이 고도되고 있으며 금속과 전력, 기계공업 부문을 비롯한 전면적 발전의 중요 부문들이 더 분발하여 분투해 나갈 더 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뿐만 아니라 대건설상들에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드넓은 전야마다에서도 풍년나락을 안아올 기세가 더욱 충선해지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충성과 보답의 열기로 일제히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올해 투쟁과 관철과 세전망 목표 수행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게 하는 데서 더없이 귀중한 성과로 된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양심적으로 성실히 일해 나감으로써 당의 은덕과 국가의 고마움에 실천으로 보답하는 고귀한 풍모가 우리 민의 혁명적 윤리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선성의 노동계급은 우리 혁명의 연대마다 자랑찬 투쟁기를 아루새기며 공화국의 발전 행로에 뚜렷한 공적을 남기었다. 누구나 무심히 딛고 서는 수천길 땅 밑에서 아름답고 순결한 마음으로 헌신적이며 과감한 투쟁으로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키고 국가의 부흥과 번영을 떠받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천성탄전의 노동계급이다. 선설 재탄중대본들은 불과 19명으로 상반년 기간 근 1만 톤의 석탄을 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나라의 긴장한 석탄 문제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당중앙의 고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귀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는 선성의 탄부들의 배국 같은 충의심은 전체 인민이 따라배워야 할 고귀한 귀감으로 된다. 전성의 탄부들은 당중앙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심신을 깡그리 바쳐 기어이 보답할 줄 아는 순결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다. 올해는 전성청년 탄광에 있어서 크나큰 영광과 경사가 겹친 뜻깊은 해이다. 지난 3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에 전성청년 탄광을 다지시어 대의원 후보자에게 몸소 찬성의 한 표를 바치시고 우리 국가가 올라선 경의적인 전진과 발전의 층계들의 초석으로 고여진 전성 탄부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헤아려 주셨으며 새 5개년 고지 점령의 선두에서 강력한 견인기적 활약을 할 것을 기대한다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담긴 연설을 하시었다. 뜻깊은 연설의 구절구절을 되새기며 선설 재탄중대원들은 탄부들에 대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며 천성청년 탄광이 석탄 부문의 앞장에서 나가기를 바라시는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었다. 보답의 강렬한 열망은 기적을 연이어 떠올리는 힘이다. 선설 세탄중대가 연간 계획을 앞당겨 끝낼 것을 결의하고 또다시 그것을 갱신하여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운 것은 당중앙의 믿음에 최고의 증산 성과로 보답하려는 순결한 양심의 발현이다. 만지무의 덧짐을 지는 것을 응당한 도리로 여기며 당원과 청년 동맹은 오랜 탄부와 신입대원 할 것 없이 누구나 한계를 초월하는 견인불발의 헌신적 노력으로 석탄산을 높이 쌓아간 이들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은 우리 시대의 인간들이 어떤 각오와 자세로 당주왕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전성의 탄부들은 거창한 견역의 새 영역들을 연이어 개척하는 당주왕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아무리 아름산 목표도 무조건 수행하는 충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다. 전면적 발전의 새 흐름을 개척한 지난 5년간을 능가하는 방대한 투쟁 목표를 제시한 당지 구차대회의 결정을 받아 안으며 자기들이 할 바를 스스로 찾은 전성의 애국탄부들이다. 우리의 발전이 가속될수록 우리의 리상이 현실로 전환될수록 석탄전선을 지켜선 사명감을 더 무겁게 자각한 선설 세탄중대원들은 높은 생산 목표를 내세웠다. 조건도 불리하고 노력도 설비도 더 보충된 것이 없었지만 이들은 당주왕이 걸머진 무거운 짐을 덜어드릴 일념으로 지향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정산기록을 계속 갱신하는 놀라운 기적을 안아왔다. 당주왕이 오늘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한 선설 세탄중대원들은 석탄공업 부문을 추켜세우는 것을 최대로 중시하는 당주왕의 순간 의도를 깊이 새겨 안고 더욱 분발해 나섰다. 전원회의 이후 불과 나흘 동안에 천여 톤의 석탄을 캐내어 초기에 내세웠던 목표를 뛰어넘은 기적적인 성과에는 당주왕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이들의 진실한 마음이 그대로 고여있다. 향유의 권리 앞에 헌신의 의무를 먼저 놓으며 근로의 땀과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는 선설 세탄중대원들의 소행은 전체인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배가해주는 커다란 고음으로 되고 있다. 지금 전성성년탄광 발갱 선설 세탄중대원들의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려는 열의가 전사회적으로 전리없이 고도되고 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초소를 맡고 있든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성의 애국탄부들처럼 순결한 양심과 의리로 당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 나갈 때 전면적 발전의 흐름은 더욱 거세여지고 우리 국가의 용성번영은 더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전체 인민이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헌신의 세계를 더욱 가슴 깊이 새겨 안아야 한다. 이 나라의 매 가정 매 사람들의 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인민적 시책들과 가는 곳마다 펼쳐진 문명의 별천지에서 울려나오는 인민의 웃음소리는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노고와 맞닥뜨린 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들은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 만지무의 덧짐을 지고 천길 땅속에 순결한 양심을 바쳐가는 선설 세탄중대원들 앞에 자신을 세워보아야 한다. 나는 조국의 용성번영에 얼마만한 기여를 하였는가. 이런 양심의 물음을 안고 삶의 순간순간을 이어가야 한다. 누구나 당의 사랑을 진정으로 고마워할 줄 알고 어디서나 당주왕의 구상과 뜻에 마음과 보폭을 맞추는 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도리로 여겨야 한다.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석탄 한 줌 한 줌에 탄부의 양심을 고인 선설 세탄중대원들의 고귀한 마음은 일터에 대한 사랑에 초석을 두고 있다. 수도 평양의 불빛을 지켜 날로 보령하는 조국의 모습에서 더 많은 일감을 쌓는 순결한 양심의 인간들이 전성의 애국탄부들이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조국 번영의 뿌리가 되려는 각오를 안고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당과 국가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늘 고민하고 고심하며 성실한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다 바쳐야 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에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완벽하게 집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온 나라의 집단적 혁신, 연대적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켜올려야 한다. 선설 세탄중대원들은 석탄에는 버럭이 있어도 전진하는 집단에는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안고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석탄 증산 성과를 안아왔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대중의 마음과 지혜를 당정책 반서리로 지향시키며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0: 최대한으로 담고 동원하여 더 많이, 더 빨리, 더 질높게 창조하고 건설해 나가야 한다. 전형 단위들을 따라 배우고 따라 앞서며 단위들 사이에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려 다 같이 전진하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어렵고 힘든 모퉁이 마다에 언제나 일꾼들과 당원들이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앞선 사람, 기능이 높은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 기능이 낮은 사람을 솔선맡아 힘껏 도와주는 기풍이 단위마다에 꽉 차 넘쳐야 한다. 당 조직들이 사상사업을 박력있게 참신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각급 당 조직들에서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발전지향적인 목표들을 끊임없이 내세우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당정책의 인민적 성격과 거창한 변혁시대에 솟아난 눈부신 실체들을 놓고 대중의 가슴 속에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당의 하늘같은 사랑에 높은 사업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순결한 양심을 지니고 보답의 한계를 꿋꿋이 이어가는 애국자들이 많아야 우리 당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 조국이 더욱 젊어지게 된다. 모두 다 천성의 애국 탄부들처럼 당의 언덕에 진정으로 보답할 줄 아는 양심의 인간이 되자.
1: 이 시간에는 1999년에 창작된 가요 중신의 한 모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하 속에 열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한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커다란 격정과 환희가 촬영 장소에 세차게 구비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리 여성들을 시대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자유로운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뒤울리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여명일꾼이 다음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극한 꽃다발을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새로 선거된 제8기 여명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여성동맹 역사에 전례 없는 대회합을 통하여 당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직하게 받들어 나아가는 조선 여성들의 고결한 충심과 특출한 혁명성, 무궁무진한 단결력과 애국열을 시위하고 대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면적 부흥의 위대한 개척기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5년간의 여정 후에는 조국의 전진에 심창박차를 가해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여성동맹의 교양자적, 조직동원자적 역할은 여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 조직,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 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정신함을 더해주며 애국의 대,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시대의 거창한 변혁투쟁은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여성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끔 여맹조직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교양 사업에 주력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 본태와 조선여성 고유의 순결무구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시대와 혁명,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융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교양자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끝없는 열광이 분출하는 속에 조선노동당의 기치 아래 굳게 뭉치어 그 품에서 이 세상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맞이할 대회 참가자들의 신념과 맹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끌어솟는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환호성으로 끝없이 터쳐올리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조주시며 뜨거운 고무적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더욱 백배해진 자신심과 분발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여성동맹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7월 17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운을 세우고 있는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변혁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을 일도 세우는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 그 언제나 소원하며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을 꿈만 같이 맞이하게 된 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대하시며 우리 당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건설공병부대 관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재부들을 일도 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김종훈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을 열혈의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눈부신 건설 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융성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철속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2: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의하는 영쪽 김일성 김종일 노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영쪽 김일성 김종일 노동계급, 이는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당의 령도 따라 조국 본용의 위대한 소사시를 수놓아온 나라의 마다들,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 부대인 조선노동계급만이 지닌 강높은 호칭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오려옵니다. 2015년 10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격서를 찾으셨던 경애하는 총비소동지의 자유로운 그 영상이 이날 우리 힘으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이번에 이룩된 성과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뇌에 의거하고 노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동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시계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 생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마련해 주신 주체공업의 거대한 잠재력과 우리의 영종 노동계급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끌어번지는 불굴의 정신력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은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소동치께서 이건 노동계급에게 우리 시계 지하전동차를 당창건 기념일전으로 만들 때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신 때는 바로 그해 7월이었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혁명사적 교양실 강사 김종태 김은별 경무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람과 믿음을 받아안던 영광의 그 시각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 정말이지 감격도 새롭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7월 19일 우리 류납기업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삼복의 무더위가 한창일 때입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잘 끓일 때 대한 가업을 제시하시고 자신께서 철도 현대화의 첫 삽을 받겠다는 운정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세상 최대의 믿음과 사랑도 안겨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을 선진적인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보다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하시면서 철도 부문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 노동계급이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복찬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기상을 다시 한번 떨쳐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2: 그토록 짧은 기간에 지하전동차를 우리식으로 개발 완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계급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안겨주신 높은 민족 자존의 정신과 배짱,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낮에 밤을 이어 생산을 다그쳐 나갔습니다. 이 나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하전동차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습니다. 이렇듯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우리의 믿어온 노동계급은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오랜 기일이 걸렸다고 하는 지하전동차 개발 생산을 불과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미식의 지하전동차를 개발 생산하던 나날을 더듬으며 김정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부원 윤은성 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안고 우리 연합기업소 안의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식의 지하전동차 생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그때 설계 일꾼들과 내는 지하전동차를 설계해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무려 5천여 명이나 되는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16만 개의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깎으면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하전동차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견인 전동기를 만들 때에는 수십 차례의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힘찬 투쟁을 벌여 여러 대의 견인 전동기를 단 며칠 동안에 만들어냈으며 마침내 지하전동차를 불과 80여일 동안에 제작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이렇듯 경애하는 총비서동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애로와 난관을 헤치며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2: 우리식의 지하전동차. 정녕 이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믿음이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과 결사의 각오를 지닌 이돈 노동계급이 나온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인 것입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만들어낸 지하전동차를 보고 또 보시며 정말 잘 만들었다고 그리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5: 김정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지배인 리은수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해 10월 22일 또다시 우리 기업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정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10월 10일까지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 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기술, 우리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자신께서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내도록 한 것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 힘과 기술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천리를 수입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천백마디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오늘은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2: 진정 경애하는 청기소동씨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람과 믿음이 있어 자력자강의 선구자 새시대 천리마정신 창조자들로 억세게 성장한 우리의 노동계급은 오늘도 더욱 용기백배하여 분발분투함으로써 전면적 국가부흥의 넓은 길을 앞장에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힘을 낳습니다. 경애하는 청기소동지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마다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난 우리 노동계급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나라의 마다들 계급 자력자강의 힘 있는 역량으로 그 용해를 더욱 높이 떨쳐갈 것입니다.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1980년에 창작된 가요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요는 전쟁의 포화로 폐허가 되었던 우리 저국을 인민의 락원으로 일도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앞으로도 영원히 당과 수령을 굳게 믿고 따르며 더욱 부강할 저국의 미래를 안아올 우리 인민의 불같은 맹세를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12시 보도 날씨가 있고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 13시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4시에는 인민이 바라는 곳, 인민을 위한 곳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15시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 여성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 사진을 찍으신 소식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 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6시 7분 어버이 사랑은 문화종수생활 기지들에도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7시 보도가 있고 17시 48분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에는 거창한 변혁의 열원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19시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9시 50분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천리마루 20시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위민 헌신의 기루에 새겨진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21시 종합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예보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31분 방송국을 들으시겠습니다. 행복의 별천지 23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23시 31분 혁명가극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까지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고도입니다. 우리 노동계급을 주체혁명의 핵심 부대, 나라의 마다들로 내세워주시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시는 경이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혁명사적회향실 강사 김은별 동문은 경이하는 정비서동지께서 2015년 7월 19일 찌는 듯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업소를 찾아오시어 철도 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먼이들 그날 연합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실태를 구체적으로 여의하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연합기업소 앞에 나서는 강력적인 가업도를 제시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날로 늘어나는 철도 수송과 교통운수 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전기기관차와 객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객차의 모양에도 관심을 돌려 현대적으로 만들 때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이날 생산 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때 대한 문제와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정상화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철도 현대화와 관련한 중요 가업도를 제시하신 경의하는 총수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철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자고 자신께서 이 사업을 직접 틀어지고 밀어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그날의 현지 지도는 우리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도 현대화를 위한 벅찬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0: 경의하는 정비서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의 노동계급은 그해 10월 첫 지하 전동차를 개발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렇게 했으며 경의하는 정비서동지를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기사장 장명철 동지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지하 전동차를 보아주시며 그토록 기뻐하시던 경이하는 정비소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불과 몇달 만에 또다시 우리 연합기업소를 찾아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10월 10일까지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 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고 또 보시며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몇 번이나 치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것이어서 더욱 기뻐하시고

0: 이토록 만들게 하시는 경외하는 청비소동지의 자애로운 용상을 부르며 우리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시며 기적을 창조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의 단상에 노동계급을 내세워주시는 졸세 미인의 사랑의 세계가 우려와 격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윤학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경외하는 청비소동지께서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천리를 백성의 복음으로 만능의 해결책으로 틀어지고 육사적인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전기관차 제작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 분투하고 있습니다.
1: 다음, 러시아 연방 외무상 세르기 라브로브 동지의 초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일행이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기 위해서 18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김종규 동지와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대사관 림시대리 대사 올라지미르 또피아 동지가 전송했습니다.
2: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어디런 계획의 첫해의 과업 수행을 위한 역사적 진군의 전위에서 활약하고 있는 상원 시멘트 연합기업소에 사상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기가 힘차게 나붓기고 있습니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시군연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전사회적 운동,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명적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당정책관 처리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을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에 무한히 충실한 선봉투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 내용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결의 목표에 반영하고 실속있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명사조 교양실과 연역 서계실을 더 잘 꾸리고 군내와 생산 현장들의 수천점의 구호와 표, 선전화를 게시해서 연합기업소를 하나의 교양 거점으로 일신했으며 전 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당에서 맡겨준 세멘트 생산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창조적 열의와 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원료 분쇄계 통과 원료 공급계 통, 소성공정을 비롯하여 세멘트 생산 계열들에 대한 개건 현대화 공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생산 능력을 훨씬 끌어올렸습니다. 세멘트 분쇄 능력 확장을 위한 로라 분쇄장 건축공사와 설비 조립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세멘트 생산공정의 중앙 조정체계를 분산형 연속공정 조정체계로 현대화해서 증산에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상원 석회석 광산에서 효율 높은 발파 기술과 로천 야적장을 이용한 광석 생산 방법을 받아들이고 삼천 광산에서 능률적인 유압식 축제기의 제작 도입과 광차 회기 시간의 단축으로 생산성이 높아진 것도 기술 혁명이 안아온 소중한 결실입니다. 당의 국산화 방침을 받들고 공무동력기지에서는 크롬철을 쓰지 않으면서도 해당 기술 지표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백색 추철 강구를 생산 도입해서 원가를 낮추고 분쇄기들의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기술 혁신 사업이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는 속에 해마다 100건 이상의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이 창안 도입돼서 중요대상 건설이 필요한 시멘트 보장에서 진전이 이룩됐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과학기술 축전과 전시회들에서 연이어 높은 순위를 쟁취하고 10대 정보화 모범단이 10대 최우수 기업의 영예를 지녔습니다. 애국적 증산운동의 앞장에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상원노동계급은 지난해 당에서 제시한 수십만 톤의 시멘트 증산과제를 드침없이 완수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문화혁명을 다그쳐 모든 종업원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닌 새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들로 키워내고 집단 안에 혁명적이며 낙천적인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을 잘 꾸리고 수십만 건의 자료들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해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고 그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자체의 기술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일꾼들과 기술자 기능공들로 기술 혁신제를 조직하고 전기, 제진기, 저수탑 등의 성능을 갱신함으로써 생태환경 보호 사업에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후방 기지를 활성화해서 많은 고기와 염소젖, 물고기, 버섯 등을 정상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문화회관, 편의봉사 시설들을 꾸리놓고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여 종업원들의 물질문화생활 개선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내와 산림직구역의 도로를 현대정비가 매맞게 포장하고 수백 세대의 산림집을 새로 건설 보수했으며, 과일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했습니다. 우리 당의 3대 혁명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과정에 연합기업선은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지난 3월 당대회 이후 제일 먼저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격동에 지난 5년간 연연히 온 나라를 들끓인 사변적 순간들은 모두 상원과 있다 있다고 하시면서 줄기찬 앙양과 혁신으로 우리 조국의 위대한 영예를 받들어 올리며 조선노동계급의 힘과 사회주의의 전진기상을 과시하고 있는 기업소의 전체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당중앙연회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주셨습니다. 눈부신 변혁과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내며 증산투쟁의 선봉에 선 상원노동계급의 노력적 위훈은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야말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비약과 혁신을 안아올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대중운동이며 국가의 부흥발전을 위한 힘있는 추동력이라는 것을 또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3대 혁명의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당제 9차 대회와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계속 혁신, 연속 도약하고 있습니다.
1: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망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농촌 지원 사회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마음들이 사회주의 전야로 끝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총집중해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전 사회적으로 농촌 지원 열기가 나날이 높아가는 속에 각지 많은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농촌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입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는 평양시안의 102억의 단위가 농촌 지원에서도 앞장설 열이 높이 1만 5천여 점의 용농물자를 해당 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농사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일념 많고 대동강구역 체과도매소에서는 수십 점의 뜨락뜨루 분석품과 9종의 182여 점의 선홍기구를 마련해서 강남군 거촌 농장에 보내줌으로써 농장이 군적으로 모내기를 제일 먼저 끝낼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동계원구역 편의봉사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영농공정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자들을 강남군 이산농장에 보내주어 농장원들을 거무해 주었습니다.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풍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안주시 만경초 물자보장사업소 강원도 정보통신관리소에서는 해당 농업지도기관들과의 연계 밑에 안주시 남흥농장과 철원군 마장농장에 많은 양의 생활필수품과 자재, 설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농촌 지원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운산 대흥광산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만든 일용식 탈곡기들과 작업비료, 비닐방막, 소농기구들을 당일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운산군 좌린 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에 보내주었습니다. 희촌시 수질용품 공장과 대성 고려인삼 가공공장, 갑산군 송배전소, 금야 대흥광산, 황해북도 제신관리국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농촌 지원 사업에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이 농촌 지원 사업에서도 대중의 앞장에 서 있습니다. 대웅단군 감자 가공 공장, 송간군 산림경용소 일꾼들이 농사 문제를 놓고서는 그 누구도 외면할 권리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농사일을 적극 도와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용농 공정별에 따르는 물자들을 농장들에 보내준 천마 대웅광산 일꾼의 서행도 농장원들의 애국 요리를 더해주었습니다.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엔 요성은 사위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준 당의 운동에 보답할 요리 밑에 고산군 설봉농장을

0: 가자. 농장원들에게 송이꽃 준비한 지원 물자를 안겨주고 농사일도 함께하면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쳤습니다. 평양 건재공장과 강릉 밀가공공장, 라진구역 라진상하수도사업소, 강소제사공장, 개송시 개풍구역 의포리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새로운 옮기는 계획의 호텔을 알곡 증산으로 빛내기 위한 토정에서 시대의 기수, 손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1: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 속에 복된 삶을 누리는 장수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속에 남포시 와우도 구역의 전쟁 노병이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와우도 구역 회창동 32 인민반의 김리노 동지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꿈만 같은 행복을 받아하는 할아버지는 전쟁 노병들에게 거듭 베풀어지는 당의 은덕에 격정을 금치 못해 하며 경야란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렸습니다. 나라 없던 세월 저국의 귀중함을 실체험으로 간직한 그는 해방 후 인민군대에 남먼저 입대했으며 전화의 나날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싸움마다에서 무비의 위훈을 세웠습니다. 영예군인의 몸으로 수십 년간 맡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한 노병 동지는 자손들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적극 떠밀어 주면서 훌륭한 혁명 선배, 겨냥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왔습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화선병사의 변함없는 자세로 당과 혁명에 충실하였으며 자식들을 잘 키워 조국 앞에 내세운 그를 전국 노병대회들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셨습니다. 전쟁 노병의 가족 친척들은 오늘의 이 영광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며 전승세대의 덕과 정신을 굳건히 이어 당제 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진군길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이룩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와우도 구역당위원회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이 장수자 노인의 가족 친척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0: 그다음 세계 인공지능 협정이고 창설 협정 조인식이 16일 중국의 상해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중국, 러시아, 라오스,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29개 나라의 대표들이 협정에 조인했습니다. 독자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인 세계 인공지능 협정기구는 인공지능이 유익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방향으로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전 인류에게 행복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구의 본부는 중국 상해시에 두게 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고명성 정혜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함경북도, 량강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순천, 태촌, 거성을 비롯한 중부 이북, 강원도의 일부 지역과 해주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밤한때 1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평원, 삼지연, 금강을 비롯한 중부 이북,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견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내일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일부 지역에서 밤 한때 2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자성, 삼지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오후 사이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청단, 평산을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2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2 내지 20mm입니다. 바람은 오늘 남부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동해안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0: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겠으며 일부 지역에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해주, 사리분, 함흥,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문산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7도씨, 신의주 29도씨, 해주 사리원 28도씨, 강계 26도씨, 문산 24도씨, 함흥 27도씨, 송진 25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5도씨, 개성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개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사리원시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고 밤에 흐린 후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문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청진, 라선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2도씨, 30도씨, 신의주 23도씨, 30도씨, 해주 24도씨, 29도씨, 사리원 23도씨, 30도씨, 강계 20도씨, 29도씨, 문산 21도씨, 27도씨, 함흥 21도씨, 28도씨, 총진 21도씨, 25도씨, 해산 18도씨, 29도씨, 남포 23도씨, 30도씨, 라선 20도씨, 25도씨, 개성 23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6위는 평양입니다.
1: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2일 선반 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과 24일 선반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5일에 선반해상에서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6일에 선반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자국광복의 10대 강연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식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저국광복의 10대 강연가를 보내드렸습니다.

주나의 나날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 이 시간에는 1951년에 창작된 가요 결전의 길로를 들으시겠습니다. 가요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우리 인민군 용사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미제 침략자들을 처물리치는 가요란 싸움에서 발휘한 백졸불굴의 투지와 대중적 용주의를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저승중앙방송입니다. 주체비업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의 복리를 투쟁의 동력으로 줄기찬 발전의 표대로 삼고 멸사복무의 료정을 끝없이 아루새기고 있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고 인민을 위하여 나라의 천사 만사를 무조건적으로 지향폭종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탁월한 용도는 이 땅의 거창한 변혁과 눈부신 뒤약을 안아오는 근본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이 바라는 곳, 인민을 위한 곳이라면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는 것.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지니신 확고한 신조이고 드팀없는 의지입니다. 지난 2월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결속짓는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화성지구가 이처럼 아름다운 것은 선진문명을 채원한 대건축군의 웅자도 그러하지만 그 속에 다름 아닌 인민의 진정한 행복과 밝은 모습이 비껴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이 바라는 곳, 인민을 위한 곳이라면 그 무엇이든 기여에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신념이고 절대적인 인민관이며 철저한 복무정신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가슴마다에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거창한 전변들이 과연 어떤 순간 의지에 또받들린 것인가를 다시금 절절히 새겨주고 있습니다.
1: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 오직 당을 믿고 혁명의 천만리를 웃으며 헤쳐온 강인한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어 나아가십니다. 자신의 한 몸이 그대로 인민을 받드는 초석이 되고 인민의 기쁨과 웃음을 꽃피우는 뿌리가 되어서라도 우리 인민을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 내세워주시려는 숭고한 일념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수놓아가시는 위민헌신의 자욱자욱입니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자신께서 먼저, 정녕 여기에는 우리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자신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이 뜨겁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분을 오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에게 그 누구나 더없는 행복감을 금치 못하며 복받은 삶을 금지높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0: 황희북도 성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송대혁 동지의 이야기 되새길수록 격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변혁의 시대를 상징하며 수도의 일도선 근 6만 세대의 살림집과 전국의 농촌들의 일도선 현대적인 농촌 살림집들,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의 고귀한 산하들인 시군병원들과 종합봉사소들, 지방공업공장들과 바닷가 양식사업소들, 훌륭한 문화휴양지로 일도선 원산 칼마 해안관광지구와 사회주의 복원의 상징물로 눈부시게 솟아난 평양종합병원, 우리나라 북부 산간도시의 전용 특색있는 사계절 산악관광지로 더욱 일신해가는 삼지원시의 일도선 현대적인 호텔들과 원포근로자휴양소, 저국의 소북변 압록강 기슭에 초유의 대온실군, 리상적인 농장도시로 일도선 신의조 온실종합농장을 비롯한 대규모 온실농장들, 꼽아보자고 해도 아름차고 바라만 보아도 희한한 창조물들의 주인 향유자들은 다름 아닌 인민, 이 땅에 사는 평범한 인민들입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고 스승이기에 모든 정책과 시책, 모든 창조와 재보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부름과 하나로 잇따라 있는 것입니다. 인민의 리상, 인민의 염원, 인민의 수건을 한시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빛나는 현실로 당겨와야 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고귀한 뜻입니다. 인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한이라도 앞당겨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만지무의 만짐을 골무지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강행군 속도를 더더욱 높이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 사랑하는 인민에게 하루빨리 가장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고 싶으시오. 불면불효의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 위대한 권신의 세계 속에 우리의 세월은 착공이자 준공으로 이어지는 격변의 세월로 되었고 1년을 기한으로 나라가 한 번씩 달라지고 그와 더불어 혁신과 도약의 층계를 한 단 한 단 밟아 올라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우리 혁명의 흐름으로 전진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그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지방발전 정책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나라의 200번째 군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지방건설을 일사천리로 내밀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 진정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본영을 위해 숭고한 리상과 포부가 담긴 혁명적인 노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계속 혁신, 계속 존재의 한 길로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영도 따라 인민의 모든 꿈과 염원이 꽃피날 휘황한 미래가 힘있게 마주오고 있는 것입니다. 옹진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린용철 동지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줍니다.
1: 이 땅에 씌어지는 번영사의 갈피갈피는 우리 민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애국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결코 평범한 나날들의 이룩된 성과들이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이는 난관을 뚫고 우리 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멈춤없이 밀고 나갈 수 있은 것은 우리 당을 믿음직한 향도적 역량으로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시며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심결과 로그의 결과입니다. 정녕 눈물 없이 더듬을 수 없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강행군길이 없었다면, 또 그의 헌신적인 사색과 로그의 날과 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숙적인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0: 지구상에는 수많은 당들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한다고 자처하는 당도 있지만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펴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당은 오직 조선노동당밖에 없습니다. 인민이 바라는 것,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기우에 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뜻깊은 말씀에는 바로 인민의 요구를 실현하고 더 좋은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이겨내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부침없는 의지와 완강한 실천력이 비껴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가 진행되던 역사의 시각을 되새겨보면 속탄 공업지구들을 거창하게 변화시키실 부침없는 의지를 피력하시던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영상이 숭엄히 오디어옵니다. 중구역인민위원회 과장 리운숙 동지는 말합니다.
2: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속탄 공업을 추켜세우며 전국의 탄광마을을 개변시킬 때 대한 의정이 토해된 소식에 접했을 때 정말이지 전국의 탄부들과 가족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세찬 격정으로 끌어분졌습니다.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 일신, 천지개벽시키는 것은 실로 거창한 근육투쟁입니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이런 전변을 결심한 적도 실행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인민이 바라는 것,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무조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절대의 인민관과 복무정신을 지닌 위대한 조선노동당만이 내릴 수 있는 대용단입니다. 인민을 위해 또다시 만주미에 만짐을 덧지고 나선 어머니당의 불같은 열과정을 뜨겁게 세겨안으며 사람들 누구나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인민의 당, 헌신의 당, 조선노동당의 진모습을 다시금 온 몫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0: 지나온 간관투쟁의 료정을 돌이켜보실 때마다 단부들의 남모르는 수고에 대하여 제일 먼저 생각하시며 항상 단부들을 더없이 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은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 일신 천지개벽시킬 때에 대한 웅대한 구상으로 이어졌으니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풍족해서도 아닙니다. 이는 인민이 있어 당도 국가도 있고 이 땅에 모든 곳이 있다는 억척의 신조를 지니시고 만지무에 만짐을 돋놓으시며 인민을 위한 복무를 자신의 락으로 행복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절대의 인민관에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해주 농기계공장 지배인 김학철 동지는 말합니다.
3: 지금도 저는 당제 구차대의 참가의제를 정말 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숭고한 리상을 향하여 또다시 투쟁에 걸게 하였다고 이룩한 결실들은 소중한 것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가와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이 누려야 할 복리에 비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 당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서라도 어떤 어려운 길을 걸어서라도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를 반드시 당겨올 것이라고 격주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전환과 더불어 빛나는 내 나라는 제일 강대해야 하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세계에서 우뜸이어야 하며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어야 한다는 순간 애국 애민의 리상과 포부를 지니시고 위대한 기적의 새 역사를 수놓으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 불면불휘 로고가 대세계와 가슴 두드움을 품할 수가 없습니다.
0: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서 그 어떤 도전도 그 어떤 정세 변화도 우리의 존재를 지체시킬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 모두 다 사회주의협의 전도에 대한 자신심과 열정 투지를 백비하면서 우리 민의 리상과 숭망을 훌륭히 실현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에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우리 민의 리상과 숭망을 훌륭히 실현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바로 여기에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고 인민이 바라고 인민을 위한 사업을 자신의 수건으로 내세우시며 그 무엇이든 무조건 해내시려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억척불변의 의지가 오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제일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견결한 의지를 지니시고 끝없는 혼신의 료정을 이어가시는 자유로운 오보이를 높이 모시어 이 땅 위에는 새 생활, 새 문명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인민이 바라는 곳, 인민을 위한 곳이라면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32돌세 즈음에서 러시아 연방공산당 연해변강지부위원회, 아무르주지부위원회, 하바롭스크 변강지부위원회와 평화미 통일당, 주체사상연구협회, 전로로병사회단체 전투적우위 연해변강지부, 원동국립과학도서관 등 정당단체 기관들에서 7일과 8일 업적토론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를 비롯한 추모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단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연방공산당 연해변강지부위원회 제1비서는 어버이 수령님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조선혁명과 반제사조 위협의 탁월한 영도자, 진보적 인류의 위대한 스승, 기세의 정치원로, 자주정치의 거장으로 칭송하고, 김일성 동지께서는 시대와 역사 앞에 싸우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세련된 영도 밑에 오늘 조선은 자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국가, 정의의 회복 재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존엄떨치고 있다고 그는 찬행했습니다. 그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노조 친선 관계가 앞으로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더욱 발전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에서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연방공산당 하바롭스크 변강지부위원회 제1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골출한 수령,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의 위인 김일성 동지의 거룩하신 존엄은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 조선의 눈부신 발전은 그의 현명한 용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전통적인 노조 친선 관계의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시어 후대들에게 물려주신 것은 바로 김일성 동지의 업적 중의 하나이다. 평화미 통일당 위원장, 부위원장과 하바롭스크 주체사상연구 청년협회 위원장은 우리 수령님을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 뛰어난 정치 활동가로 주체사상의 창시로 자주시대를 개척하신 민중의 위인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 올리시었으며 반제사주 위협을 힘있게 전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생애를 격찬하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에 의해서 주체혁명 위협이 빛나게 계승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전로로병사회단체 전투적우위 연해변강지부 위원장,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도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본보기를 마련하신 비범한 사상이론가, 탁월한 국가지도자, 세계혁명의 원로로 호칭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압살하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지만 김일성 동지의 반제사주의 사상과 위협을 계승해 나가시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인민은 자주적 발전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 있다. 형제 국가이며 진선적 민방인 조선과의 호혜적인 협조와 전략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결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세르게이 슈란코브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벨라루시 공산당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만경대 고향집 뜰하게 들어선 대표단 성원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융성본영과 인민의 행복, 인류 자주위협 수행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혁명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돼 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만경대 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평양종합병원,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등을 참관했으며 해방탑을 찾았습니다.
0: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강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기간공업 부문의 생산 토대를 질적으로 다지어 경제 전반의 장성 발전을 강력히 담보하는 것을 중요 과업으로 상정시킨 당제 9차 대회의 목표들을 모든 종업원들에게 깊이 해설해주면서 생산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철 직장의 노동계급은 용의 시간과 원료 장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탐구 도입하면서 생산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변 직장에서는 교대별로 설비들에 대한 옵간 점검과 인계 인수를 책임적으로 해서 가동률을 최대로 높임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철강재들을 품종별, 규격별로 원만히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발생로 일직장에서는 생산 공정 간 균형을 바로맞추는 데 각별한 관심을 돌려서 가스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압연강제 생산을 늘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주원료 직장과 학금철 직장을 비롯한 다른 직장들에서도 지난 시기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철강제 증산의 승전포성을 높이 올리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 적극 합세해 나서고 있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평안남도에서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전선에 대한 지원사업이 군중적으로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안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수십종의 10만여 점의 설비와 자재, 노동보호물자 등을 탄광들에 보내줌으로써 당중앙의 사랑과 믿음에 석탄증산으로 보답할 인력 많고 혁신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탄부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 주었습니다. 도에서는 탄광지원사업의 중요성을 대중 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사상동원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면서 애국탄증산의 골기에 나선 탄부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일꾼들부터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들과 근로단체 조직들, 기관 기업소 등에서 석탄 생산에 절실한 설비와 자재, 기공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노동보호물자, 후방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일꾼들은 순천지구,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막장들의 내려가 탄부들에게 당 정책의 진술을 해설해주고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서 후방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탄광을 돕는 것은 나라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관점 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 도검찰소, 도최신관리국, 도청년동맹위원회 등 도국기관 일꾼들과 정업원들도 지원사업에 한 사람같이 돌쳐나섰습니다. 이들은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탐구 동원하여 마련한 많은 자재와 노동보호물자를 탄광들에 보내줌으로써 석탄고지 점령에 매진하고 있는 지하천 초병들의 요리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평성합성가죽공장, 봉학식료공장 등에서도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어린 지원물자를 형봉탄광과 서창청년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에 보내주었습니다. 수천 쪽 지하막장에서 사회주의 불빛을 지켜가는 탄부들과 숨결을 같이하며 순천시, 해창군, 운산군, 중산군, 성천군, 숙천군 등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수천점의 설비와 자재, 소공구, 노동보호물자, 후방물자를 마련했습니다. 평성석탄공업대학, 평성공업대학, 평성수의축산대학, 평성사범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도 많은 지원물자를 탄광들에 보내주어 당결정 관절에 분개 나선 탄부들을 적극 고무해 주었습니다.
0: 그 다음, 도이칠란드에서 올해 상반년에 화학공업 부문의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 감소됐습니다. 이 나라의 화학공업협회는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과 물가 상승 등으로 기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호도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오스트랄리아에서 흉기를 이용한 강력보험제가 오심해지고 있습니다. 16일 퀸슬랜드주에서 10대의 소년들이 말다툼 끝에 칼부림을 하여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주에서 지난 13일 이래 소년들이 저지른 세 번째 칼부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한편 15일 시드니 교외에서는 총기류 보험제가 발생하여 30대 남성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용범, 고정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 여성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조선 사회주의 여성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하 속에 열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한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커다란 격정과 환희가 촬영 장소에 세차게 구비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리 여성들을 시대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대 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자유로운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뒤울리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여명일꾼이 다음 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극한 꽃다발을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새로 선거된 제8기 여명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성동맹 역사에 전례 없는 대회합을 통하여 당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직하게 받들어 나아가는 조선 여성들의 고결한 충심과 특출한 혁명성, 무궁무진한 단결력과 애국열을 시위하고 대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면적 부흥의 위대한 개척기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5년간의 여정 후에는 조국의 전진에 심천박차를 가해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여성동맹의 교양자적, 조직동원자적 역할은 여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 조직,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성실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시대의 거창한 변혁투쟁은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여성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끔 여맹 조직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교양 사업에 주력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 본태와 조선 여성 고유의 순결무구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시대와 혁명,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융성 번영에 잠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교양자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끝없는 열광이 분출하는 속에 조선노동당의 기치 아래 굳게 뭉치어 그 품에서 이 세상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맞이할 대회 참가자들의 신념과 맹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끌어솟는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환호성으로 끝없이 터쳐올리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져주시며 뜨거운 고무적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더욱 백배해진 자신심과 분발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여성동맹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운을 세우고 있는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변혁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을 일도 세우는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 그 언제나 소원하며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을 꿈만 같이 맞이하게 된 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대하시며 우리 당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건설공병부대 관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재부들을 일도 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을 열혈의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눈부신 건설기족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융성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철속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주체혁명의 새 시대와 더불어 지나온 10여 년간은 우리민들에게 이 세상 제일 훌륭한 문화정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 속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진 부흥의 세월이었습니다. 능나 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 마신용 스키장과 미림 승마구락부, 양독온천 문화휴양지,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해서 도초에 솟아난 훌륭한 문화정서 기지들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인민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우리 인민을 현대문명의 향유자로 내세워주시려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세계가 뜨겁게 오려옵니다. 오보이 사랑은 문화정서 생활 기지들에도 능나도 대동강 물 위에 실실이 늘어진 농수보들이 마치 비단피를 풀어놓은 듯하다고 해서 그 이름도 능나라 불리운 행복의 숲. 바로 여기에도 우리 인민을 현대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내세워주시려는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의 자욱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2012년 4월 어느 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대동강반의 새로 일도서는 능나 인민유원지 건설장을 찾으시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께서 평양 시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을 위해 능나도에 현대적인 종합물놀이장과 유의장을 건설하도록 하셨는데 그 대상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완공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그님께서는
2: 여러 건설 대상들을 오랜 시간 돌아보시며 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능나인민유원지관리소 부경리 김광천 동지는 기쁨이 한껏 넘쳐흐르는 인민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먼지바람이 날리는 건설 현장을 여러 차례나 찾아주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오보이의 노고가 가슴 뜨겁게 오려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지금도 2012년 4월 30일 능나인민유원지 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리하는 청비소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건설 당시 우리 유의장은 두 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러다 나니 정문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의하신 경리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출입구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좋다고, 그런데 유의장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갈라 놓으면 사람들이 1구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2구역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유의장을 이용하는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개의 유의장 구역을 연결하여 사람들이 어느 구역의 출입구로 들어와도 유의장을 다 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이날 유원지 명칭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서 능나인민유원지 개발사업은 우리 인민들에게 만 가지 복을 다 안겨주시기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실현하는 숭고한 사업이라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2: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물놀이 시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시려 아직 재완성되지 않은 불비한 계단을 따라 높이가 18m나 되는 물미끄럼대의 정점까지 오르신 경리하는 청비소동지. 사실 물미끄럼대의 정점에 올라가 그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꾼들에게 맡길 수도 있었건만 우리 인민을 자신의 살부지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리하는 청비소동지이시기에 그처럼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건설장을 찾아주시며 유의장을 찾는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유의기재들의 우리 글로 안내문을 써붙일 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 쓰신 우리의 오보이. 그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 능나인민유원지는 명실공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훌륭한 문화정서 생활기지, 인민의 유원지로 꾸려질 수 있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은 언제나 최상의 수준에서 하여야 하며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한다는 신조를 안으시고 이 세상 좋은 모든 것을 우리 인민에게 다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 쓰시는 경리하는 청비소동지의 유라 같은 사랑의 세계는 문수물놀이장에도 뜨겁게 비껴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경탄을 금치 못하는 문수물놀이장은 인민을 위함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어머니 우리 당이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안겨준 선물이며 평양의 자랑을 더해주는 기념비적 장점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문수물놀이장 혁명사적교양실 강사 손주양 동무는 혁명과 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물놀이장 건설 정령을 수시로 여의하시고 인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세부 요소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 쓰신 경리하는 청비소동지의 크나큰 로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4: 우리 인민들에게 정합적인 물놀이장을 안겨주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물놀이장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혁명령도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 정령을 수시로 여의하시며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만 해도 113건이나 지도해주시고 건설 역량의 편성뿐 아니라 시공의 질과 속도를 최상의 순에서 보장하게 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모든 조건을 최상의 순에서 갖춘 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하시며 인민들이 다 잠든 깊은 밤에도 새날이 동토오는 새벽에도 먼지가 흩날리는 건설장을 찾으시오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완성해 주시었습니다.
2: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버리는 원수들의 전쟁 도발 책동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2012년 3월. 물놀이장 건설과 관련한 구상을 펼치시고 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인민을 위한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시면서 설계를 최상의 수준으로 완성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총비서 동지시였습니다. 몸소 지도해 주신 형성안만 해도 113건이나 된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인민들에게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지를 안겨주시기 위해 기울이신 그의 심혈과 노고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실내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를 할 수 있으므로 병년들의 시계도 설치해 주어 시간을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대형 벽시계들을 차에 싣고 오신 깊은 밤에 못 잊을 사연이며 급강한 물미끄럼때의 수평주로 곁에 사다리를 설치해 주도록 하신 이야기, 실내 물놀이장의 천정에 해가림천을 설치하고 인공폭포의 소음을 작게 할 때 대해 깨우쳐 주신 가르치심, 준공식에 앞서 일꾼들이 먼저 이용하도록 하시오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해주신 사실 등 물놀이장의 곳곳에 깃들어 있는 우리 오보이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전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이 하나 둘 들어갈수록 언제나 그것을 이용할 인민들의 편의부터 먼저 생각하시며 세심히 마음 쓰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시만 종에 대한 이야기들은 도초에 소산한 기념비적 창조물들과 더불어 오늘도 만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민들의 웃음소리를 국력평가의 척도로 규정하시고 우리 인민에게 새 생활 새 문명을 안겨주시려 멸사복무의 려정을 재촉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이 있어 이 땅에서는 세상의 부름없소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어버이 사랑은 문화정서 생활 기지들에도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속기악곡집을 펼치고 이 시간에는 서예금 협주곡 세오라 가지마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조국 역사의 가장 거창한 번영기로 아로새겨진 전면적 부흥의 개척기는 당의 성스러운 정치 이념과 불패의 향조력을 건축혁명의 실체들로 뚜렷이 입증해온 새로운 연대기로 비출 뿌리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건설위원회 평진건설관리국 직맹위원장 리광덕 동지는 우리 수도 평양의 자랑찬 존변을 대할 때마다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통의 큰 건설 작전을 펼치시고 걸음걸음 이끌어 주신 위대한 오보이의 크나큰 노고가 가슴 뜨겁게 오려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평양의 5만 세대의 현대적인 산업주의를 건설한 것을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자신의 수호 사업이라고 하시며 당제 발기 기간에 반드시 실행해야 할 중대 과업으로 내세우신 격려하는 청주성주께서는 면면히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고 끝없는 각오를 바쳐오시겠습니다.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살림집 배치 계획안 조감도 등을 보아주시고 건설 현장을 찾고 찾으시어 건설에서 사회주의 문명 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격려하는 청주성제의 정력적인 능력에 의하여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는 기적의 건설 진화가 연이어 창조되었습니다. 송화고리 건설로부터 화성지구 4단계 건설에 이르는 나날 우리 관리관의 건설 사업자들이 말파 이뤄지온 하나하나의 건축물들 말하에도 누구나 무심히 스치는 시공의 허점들도 바로잡아주시며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우리식 창조 방식을 가르쳐주신 경려하는 청주성지 세심한 성길이 뜨겁게 우려집니다. 수도 시민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 관측하시는 경려하는 청주성지 사상가 뜻을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오는 길에서 우리 관리관의 노동계획과 직민들도 지난 기간 수천 세대의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0: 어머니 당의 손길에 떠받들려 조국 당후의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인민의 새 생활, 새 문명을 위하여 가장 원대한 이상을 내세우고 견결히 분투해온 조선노동당의 불멸의 요정, 위대한 영도의 나날을 눈부신 실체로 증빙해주고 있습니다.
2: 평양도시설연구소 실장 장영주입니다. 당제 구차대에는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훌륭한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 나갈 때 대학문제, 매해 20개씩 군들의 지방공업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우김없이 건설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중지시켜서 나서는 중대한 사업들을 토의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사업은 조건이 좋으면 하고 불리하면 미뤄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그것도 최대한 빨리 이루어내야 한다는 우리 당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입니다. 우리 설계연구소의 일꾼들과 설계원들은 당제 8기 기간만 하여도 많은 형성안을 훌륭히 완성해서 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루갈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건축 설계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고름고름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소동주의 정력적이며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구소의 모든 설계원들은 조선농당의 사상과 정책을 현실로 그려내는 정치 미술가라는 궁지에 자부심을 안고 설계 도면의 손 하나, 점 하나에도 우리 시대의 사상과 녹, 약동하는 기상을 반영하기 위해 지하의 열정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석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전송 총련 탄광 서운철 재탄중대의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을 본받아 경쟁 요리를 고조시키면서 석탄 증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총련 탄광연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는 한 톤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고 한 미터의 굴진이라도 더 내밀기 위해 한 교대 도화기, 한 발파 도화기, 한 탄차 도화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세기준 세기록 창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창지구 총련 탄광연합기업소의 탄부들이 탄광마을 개변이라는 방대한 일감을 또 맡아하는 당의 운동에 높은 석탄 생산 성과로 보답할 충성의 일념 안고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존진의 기상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풍곡 총련 탄광의 탄부들이 전송 총련 탄광 8갱 서운철 채탄 중대원들처럼 시대의 존열에서 내달릴 목표 밑에 중대별 소대별 사비주의 경쟁을 맹렬히 벌이면서 매일 석탄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촌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봉촌탄광과 개촌탄광기룡조 총연돌격대에서는 년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데 이어 2년분 계획 수행에 매진하고 있으며 서로 돕고 있고는 집단주의 기풍을 적극 발휘하면서 계속 혁신, 계속 존진의 기상을 높이 떨치고 있습니다. 득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탄광연합기업소들에서도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계획보다 많은 양의 석탄을 캐내고 있습니다.
0: 당제 구차대의 결정관철에 떨쳐 나선 기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넣으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계공업청과 해당 단에서는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제품 생산량과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기계공업성 국장 노충일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 평양 3.26촌 종합공장에서는 과학기술 중시, 인재 중시를 일관하게 틀어주고 수지 혼합기 부품의 국산화와 냉각 재순환 체계의 확대 도입 사업을 진척시키면서 각종 전선주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남 탄광기계공장과 송충남 동기공장 일꾼과 농기업이 주물품의 실수율과 소재의 이용률, 제품의 조립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시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대동강정기공장에서는 출심강원공정의 현대를 다 고친 것과 함께 기능공대료를 확대하고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과학화하여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평양배아린공장에서도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장만하여 배아린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어머니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는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고귀한 정신세계가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서 더욱 승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맡은 혁명 조서를 굳건히 지켜가며 감 높은 인생의 자옥을 새겨가는 진정한 애국자들의 대우가 날로 늘어나는 속에 올해만도 90여 명의 모범 노동자 용예상 수상자가 배출됐습니다. 맡겨진 혁명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일터마다에서 순결한 양심과 헌신의 자욱을 수놓아가는 근로자들의 삶은 모범 노동자라는 감 높은 부름과 더불어 조국과 인민의 자랑으로 시대의 본보기로 되고 있습니다. 보람찬 노동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용예를 빛내어가고 있는 평양철도국 소평양 열차 승무대 차장 리철국은 42여 년간 조직과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치며 두 줄기 궤도의 위훈의 자욱을 새겨오고 있습니다. 사회와 집단의 존경을 받고 있는 모범노동자들 속에는 지난 기간 여러 건의 기술혁신안을 창안해서 전기기관차 수리와 지하전동차 제작에 이바지했으며 증산과 조력의 많은 예비를 찾아내서 철도 현대화에 적극 기여한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노동자 김광호도 있습니다.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지니고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함경북도 몬고리 료객자동차사업소 운전사 최영삼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당 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의 목소리를 일터와 가정들의 존에가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명절과 휴식일이 따로 없이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명변군 최신소 우편 통신원 최은철도 모범 노동자로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해서 노력 혁신자들로 또받들 이우고 있는 함흥 모방직공장의 송순이와 신의주 방직공장의 최은수는 제품의 질 제고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했으며 단위 발전을 또매고 나아갈 수많은 고급 기능공들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12여 년간을 기중기 운전공으로 성실히 일해오고 있는 총진 금속건설연합기업소 노동자 김옥희와 환자 치료를 위해 자기의 피와 살도 바치며 정성을 다해온 철도성 병원 의사 서혜종의 소행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과 운명을 하나로 잇고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길에서 국민적 의무를 다해가고 있는 애국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조국 본영의 주초는 더욱 굳건히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0: 당이 지시한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황해북도의 농업 근로자들이 장마철 습해와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서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근로자들 속에 올해 농사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는 정치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하는 한편 변화되는 일기 조건에 맞게 농작물들의 안전한 생육 보장을 위한 대책을 적시적으로 세우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와 시 군의 농업지도기관 일꾼들과 과학농사 추진조 성원들은 농장들에 나가 습해, 무더위 등으로부터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촌 습해 보유주기를 실속있게 조직하면서 농사지도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농사에 다수하게 열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한 연탄군, 금천군의 농업 근로자들은 김잡이를 위한 살처제 치기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영양 강화지와 살균제를 정상적으로 분배해줘 논뼈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사리원시 상문군의 농장들에서는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간단 물대기, 보화수식 물대기 방법 등을 받아들여 토양 속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벼뿌리의 활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수안군, 도산군에서는 농작물들의 병 견딜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방에 흔한 원료로 식물성 농약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으며 논뼈, 강냉이 비배관리와 함께 밥벼 비배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청농장, 강한농장을 비롯한 은파군의 농장들에서는 논판양어와 우랭이 유기농법을 적극 도입하여 김매기의 효율을 높이고 지력을 개선하며 알곡 소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고 있습니다. 봉산군, 중화군, 황주군에서도 비가 자주 내리는 데 맞게 배수양수장, 배수문을 비롯한 관계시설들의 정비보수에 힘을 넣으면서 농작물들이 넘어지거나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물도랑 째기와 새끼줄 치기, 여러 개체 묶어주기 등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다음, 끼르기즈스탄에서 올해 상반년에 국내 총 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장성했습니다. 봉사업 부문의 수익금이 국내 총 생산액의 50.1%를 차지했으며 공업과 건설 부문에서도 많은 성과가 이룩됐다고 15일 이 나라의 통계기관이 밝혔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권주현 조은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이 현명한 용도 밑에 나날이 꽂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의 새로운 면모와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 끝없는 행복을 반영해서 1963년에 창작된 가요, 사회주의 라곤일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성주왕 방송입니다. 주체비 꿇으시는 철새의 위인 경외하는 김성문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을 옥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럼없이 잘 살게 하는 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제일 사명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0: 저선노동당이 펼친 새로운 콘솔 혁명이 떠올린 거창한 변혁의 실체들 마당에는 불보다 뜨겁고 미아리처럼 커다란 여운을 남기는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수건. 지난 5년간 우리 당이 새로운 콘솔 혁명으로 안아올린 거창한 변혁과 놀라운 기적들은 바로 여기에 무한한 여론을 두고 있습니다. 거창한 변혁의 여론.
1: 수건이란 오래전부터 품고 있는 간절한 염원이나 서원을 이루는 말입니다. 아마도 수건이라는 말이 생겨 이 땅에서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그처럼 뜻깊게, 그토록 수많이 울린 적은 없을 것입니다. 인민을 위한 거창한 변혁의 설계도가 펼쳐지던 뜻깊은 당회의들과 중요회의들, 우리 당이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진행한 수도의 5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전국의 시군들의 새로 건설되는 지방공업 공장들의 착공, 준공 때마다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오복의 숭고한 기상과 더불어 수건이라는 이 부름이 얼마나 소중히 새겨졌습니까? 경려하는 청미소동지께서 새로운 건설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제시하신 강령적 지침들과 과학적인 실천 방략들, 끊임없이 펼치시는 문명과 본영의 설계도마다에 뜨겁게 우린 것은 그이께서 지니고 계시는 강렬한 수건이었습니다.
0: 사회과학연구사 홍은주 선생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언제인가 경의하는 천비소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귀전에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수건이라고. 인민을 위한 그 열렬한 수건의 세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사색과 심렬의 세계이고,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또 안겨주고 싶어 하시는 끝없는 정과 헌신의 세계이며, 무엇을 건설해도 사상 초유의 곳, 세상 제일의 곳으로 내놓으시려는 비범한 창조와 개척의 세계입니다. 꼽아보자고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성화고리, 화성고리를 비롯한 희한한 문명의 새 고리들, 황월경의 대창관을 이룬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관광지구,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 의학학술연구중심인 평양종합병원, 지방변혁의 시대를 상징하며 각지의 일떠선 지방공업공장들과 보건시설들, 대규모 온실농장들. 이 땅이 서산한 희한한 문명의 재보들은 그 어느 것이나 우리 당의 수건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수건이 안아올린 기념비적 잔존물들입니다. 하나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되새겨집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수도에 해마다 1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건설 작전과 지도를 심화시켜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때 대하여 결정했습니다. 그날의 사연을 전하는 평양시 살림집 건설 지휘부 분과장 박철준 동지의 이야기 우리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2: 사실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온 세상에 선포됐을 때 사람들 누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5만 세대라는 숫자도 아름찬 것이었지만 당시 나라의 형편에서 평양시에 해마다 1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결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로 말한다면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고조되고 족들이 방공하고 압살 책동이 날로 가중되는 데다 재해성 이상기후가 연이어 겹쳐들어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결정 관철을 위한 우리의 목표는 또 얼마나 방대하고 아름쳤습니까? 바로 이러한 속에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시작하게 된 데는 가슴 뜨거운 사연이 뒤틀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8차 대회가 소집되기 몇 달 전 경리하는 청주동지께서는 평양시당위원회에서 올린 수도시민들이 생활과 관련한 실태 자료를 보고받으셨습니다. 평양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것은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수도 시민들이 생활보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신 용현우 총무정직께서는 평양 시민들이 산림집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자면 국가적 힘을 집중하여 산림집 건설을 통이 크게 벌려야 한다고 이로부터 당에서는 당창곤 요동들이 되는 2025년까지 평양시에 5만 세대의 현재적인 산림집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건설을 하고 생산을 해도 절두절미 인민의 니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목표를 세우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 경리하는 정비서동지이십니다. 이렇게 돼서 당제 8차 대회에서는 5만 세대 산림집 건설에 용량을 집중하여 수도 시민들의 산림집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때 대한 결정이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0: 사실 이런 대용단은 사회주의 집권당이라고 해서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하고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조선노동당만이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처럼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인민을 위한 만짐을 주저없이 떠밀 수 있는 것입니다. 5개년 계획기간에 수도에 5만 세대의 산림집들을 일도세우는 담대한 사업이 당초의 계획을 훨씬 능가하여 활력있게 추진됨으로써 수도인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켰습니다. 더더욱 경이적인 것은 그 하나하나가 다 현대적이고 독창적이면서도 모든 것이 보다 새롭고 희한한 경지를 부단히 개척하고 창조하는 대로 지향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인민의 고심을

0: 비십밥이 부러지고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함이라면 설사 억만금이 든다고 해도 완강하게 실천하여 기의 결실을 이뤄내고야만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와 줄기찬 분투는 수도건설의 대본용기라는 위대한 전기를 열어 오랜 세월 인민이 갈망해오던 리상을 현실로 펼쳐놓고 있습니다. 돌이켜볼수록 가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제인가 당과 정부의 자기 밀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경직께서는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은 자신의 수군 사업이라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자신께서 맡아하자고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오보이의 수군 사업, 바로 이것이 온 나라를 진감시키며 줄기차게 이어진 새 시대 평양 본용기의 거기한 명암이고, 하늘을 찌르며 장쾌하게 일떠선 수도의 리상고리들을 떠받던 굳건한 저석이었습니다.
1: 하송교 인민원의 본 길용철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에서 조건과 환경에 빗대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흉내나 내려는 경제부문 일꾼들의 버신과 패배주의적 경량의 경종을 울리시고, 평양시에 해마다 1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엄숙히 선언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하송지구 4단계 살림집 건설 계획을 세울 때에도 경의하는 구의께서는 지난 4년간 해마다 1만 세대가 넘는 살림집들이 일거수단하니 수천 세대만 건설하면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1만 세대보다 낮게 정한 일꾼들을 나무라 마셨습니다. 인민들이 쓰고 살 살림집을 더 건설하는 것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인민을 위한 일은 결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출석에 유지하여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 실현을 비롯하여 역대 초유의 건설대전이 펼쳐진 때에도 어김없이 1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대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얼마 후에는 또 수천 세대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진정 인민을 위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수건의 세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사색과 심렬의 세계이고, 하나를 해주시면 열백을 또다시 안겨주고 싶어 하시는 끝없는 종과 헌신의 세계이며,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해주어도 사상 초유의 것, 세상 제일의 것을 해주시려는 위대한 창조와 견결한 개척의 세계입니다.
0: 이렇듯 해마다 1만 세대씩이라는 수도 살림집 건설 계획이 초유의 특힘도 없이 완강히 추진되게 된 데는 인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살림집 문제를 천만 품을 들여서라도 기어이 풀어주시려는 경의하는 그의 강렬한 수건이 뜨겁게 어리어 있습니다. 당제 구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하송지구에 소산한 현대적인 도시 구획인 하송지구 4단계, 참으로 멋있고 웅장화려한 대건축권이 또다시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인민의 오보이를 모신 우리나라에서만 펼쳐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수건이야말로 인민을 문명과 행복의 최절정에 떠올리는 건설의 기적, 거창한 변혁의 위대한 힘이고 무진한 원동력이며 거대한 열원입니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수건의 세계가 그처럼 열렬하고 끝이 없기에 당중앙위원회 제9기 기간이 아나올 건설의 거창한 변혁기는 더더욱 눈부시고 휘양할 것입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인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조선 사회주의인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하 속에 열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한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커다란 격정과 환희가 촬영 장소에 세차게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리 여성들을 시대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자유로운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뒤울리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여맹일꾼이 다음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극한 꽃다발을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새로 선거된 제8기 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여성동맹 역사에 전례 없는 대회합을 통하여 당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직하게 받들어 나아가는 조선 여성들의 고결한 충심과 특출한 혁명성, 무궁무진한 단결력과 애국열을 시위하고 대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면적 부흥의 위대한 개척기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5년간의 여정 후에는 조국의 전진에 심찬박차를 가해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여성동맹의 교양자적, 조직동원자적 역할은 여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 조직,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 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성실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시대의 거창한 변혁투쟁은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여성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끔 여맹 조직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교양 사업에 주력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 본태와 조선 여성 고유의 순결무구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시대와 혁명,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융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교양자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끝없는 열광이 분출하는 속에 조선노동당의 기치 아래 굳게 뭉치어 그 품에서 이 세상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맞이할 대회 참가자들의 신념과 맹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끌어솟는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환호성으로 끝없이 터쳐올리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조주시며 뜨거운 고무적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더욱 백배해진 자신심과 분발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여성동맹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운을 세우고 있는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변혁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을 일도 세우는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 그 언제나 소원하며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을 꿈만 같이 맞이하게 된 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대하시며 우리 당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건설 공병부대 관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재부들을 일도 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을 열혈의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눈부신 건설 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융성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2: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강희룡용가 요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논리 불리워진 혁명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용화쓰음 전리마루. 이 시는 1958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조국이여, 더 빨리 다우쳐 내닫기 위해 계급을 나누며 칼기를 날리며 먼 남나를 주름잡아 날에 치른 천리마로 내닫고 또 내닫자 사회주의 높은 언덕으로. 그 언덕에서 바라보이는 지평선, 그 지평선 위에 펄럭이란 더 좋은 내일의 붉은 테이프를 더 빨리 앞당겨 끊기 위하여. 앞길에 첩첩 다가서리. 때로는 험한 줄령도, 깊은 강도, 때로는 살아온 설안풍도, 번개치는 폭풍우도. 그러나 어떠랴, 천리를 짚어 만리를 내다보고 그 어떤 요새도 철벽도, 그 어떤 불속도 물속도, 고추 맞바다 한복판을 꿰뚫는 불패의 당 혁명의 기수가 고삐를 억세게 틀어잡았거니. 천리마로 단숨에 돌진하는 혁명의 길에서는 산줄기도 변하고 강줄기도 변하고 천군만마가 번개치듯 불꽃 튕기는 말발꽃 밑에서는 보수성도 신비성도 정파도 수정주의도 한낱 먼지로 날아 없어지거니. 조국이여, 더 빨리 다우쳐 내닫기 위해 내굽을 안으며 갈기를 날리며 먼 앞날을 주름잡아 날에 치른 천리마로 내닫고 또 내닫자 우리의 길 주체의 강길로 젊음과 삶의 상상봉인 주체시대의 위대한 봉우리를 향하여 혁명의 폭풍을 전하에 일구며 힘차게 앞으로, 힘차게 앞으로.
0: 지금까지 1958년에 창작된 시 천리마루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공운방송원 고명성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1969년에 창작된 가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천리마 내조국이랍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32돌째쯤에서 러시아 연방 공산당 연예변강 지부위원회, 아무르주 지부위원회, 하바롭스크 변강 지부위원회와 평화 및 통일당, 주체사상연구협회, 전노 로병 사회단체 전투적위 연예변강 지부, 원동 국립과학도서관 등 정당 단체 기관들에서 7일과 8일 업적 토론회와 도서 및 사진 전시회를 비롯한 추모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단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연방공산당 연예변강 지부위원회 제1비서는 오보이 수령님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조선혁명과 반제자주의업의 탁월한 영도자, 진보적 인류의 위대한 스승, 희세의 정치원로, 자주정치의 거장으로 칭송하고, 김일성 동지께서는 시대와 역사 앞에 싸우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세련된 용도 밑에 오늘 조선은 자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국가, 정의의 핵 억제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존엄 떨치고 있다고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노조 친선 관계가 앞으로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더욱 발전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에서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연방 공산당 하바롭스크 변강 지부위원회 제1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 위인 김일성 동지의 거룩하신 존엄은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 조선의 눈부신 발전은 그의 현명한 용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전통적인 노조 친선 관계의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지요. 후대들에게 물려주신 것은 바로 김일성 동지의 업적 중의 하나이다.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부위원장과 하바롭스크 주체사상연구 청년협회 위원장은 우리 수령님을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뛰어난 정치활동가로 주체사상의 창시로 자주시대를 개척하신 위인 중의 위인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 올리시었으며 반제자주의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생애를 격찬하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에 의해 주체 혁명위업이 빛나게 계승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전노 로병 사회단체 전투적위 연예변강 지부위원장,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도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본보기를 마련하신 비범한 사상이론가, 탁월한 국가 지도자, 세계혁명의 원로로 호칭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압살하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지만 김일성 동지의 반제자주의 사상과 위협을 계승해 나가시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인민은 자주적 발전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형제 국가이며 친선적 邻방인 조선과의 호혜적인 협조와 전략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결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철마 제강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강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오기는 계획기간, 기간공업 부문의 생산 토대를 질적으로 다져 경제 전반의 장성 발전을 강력히 담보하는 것을 증요과업으로 상정시킨 당제 9차 대회의 목표들을 모든 종업원들에게 깊이 해설해주면서 생산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철 직장의 노동계급은 영유 시간과 원료 장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0: 3호 도입하면서 생산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비언 직장에서는 교대별로 설비들에 대한 업간 점검과 인계 인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가동률을 최대로 높임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철강제들을 품종별, 규격별로 원만히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발생 후 일 직장에서는 생산 공정 간 균형을 바로맞추는 데 각별한 관심을 돌려 가수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아변 강제 생산을 늘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주원료 직장과 학금철 직장을 비롯한 다른 직장들에서도 지난 시기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철강제 증산의 승전 포성을 높이 올리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 적극 합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1: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평안남도에서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전선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군중적으로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안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수십 종의 10만 여점의 설비와 자재, 노동보험 물자 등을 탄광들에 보내줌으로써 당 중앙의 사랑과 믿음에 석탄 증산으로 보답할 인력 많고 혁신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어올리고 있는 탄부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대가해 주었습니다. 도에서는 탄광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대중 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사상 동원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면서 애국탄 증산의 골기에 나선 탄부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일꾼들부터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들과 근로단체 조직들, 기관, 기업소 등에서 석탄 생산에 절실한 설비와 자재, 기공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노동보험 물자와 후방 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일꾼들은 순천지구,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협조의 막장들에 내려가 탄부들에게 당 정책의 진술을 해설해주고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서 후방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탄광을 돕는 것은 나라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관점 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 도검찰소, 도체신관리국, 도청년동맹위원회 등 도급기관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지원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이들은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탐구 동원해서 마련한 많은 자재와 노동보험 물자를 탄광들에 보내줌으로써 석탄고지 점령에 매진하고 있는 지하 전초병들의 요리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평성 합성 가죽 공장과 봉학 식료 공장 등에서도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어린 지원 물자를 형봉 탄광과 소창 청년 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에 보내주었습니다. 수천 척 지하 막장에서 사회주의 불빛을 지켜가는 탄부들과 숨결을 같이 하며 순천시, 회창군, 은산군, 증산군, 송천군, 숙천군 등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수천 점의 설비와 자재, 소공구, 노동보험 물자, 후방 물자를 마련했습니다. 평성 석탄공업대학과 평성공업대학, 평성수의축산대학, 평성사범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도 많은 지원 물자를 탄광들에 보내주어 당결정 관철의 분기에 나선 탄부들을 적극 고무해 주었습니다.
2: 다음, 네덜란드에서 지속되는 고온과 가물로 물 부족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6일 이 나라 정부는 7월에 들어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비는 거의나 내리지 않아 강수량은 가물이 매우 심했던 2018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요 강들의 수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전국적 범위에서 지하수량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몇 주일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물 부족난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3: 가나의 아샨티 지역에서 16일 버스와 화물자동차가 정면 충돌하여 12명이 목숨을 잃고 4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14일 말리의 중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던 자동차가 전복되어 9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최근 브라질의 남부 지역에서도 관광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로 3명이 죽고 4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성중앙 반성입니다. 주치리업이 끝이난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농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움 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위민 헌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격려하는 총비서 롱지. 오늘도 우리 민 누구나 감회 깊이 돌이켜보는 위대한 오보의 2018년의 삼복절 강행권길은 진정 인민의 행복을 위해 보다 휘양 찬란한 내일을 위해 파축하신 인민사당의 자욱자욱이었습니다. 위민 헌신의 기로에 새겨진 이야기. 성엄이 우러릅니다. 기온이 40도씨를 오르내리며 무더위가 계속 뜨던 그 삼복절에 인민을 위한 현지 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2018년 7월 1일부터 불과 32일 동안에만도 그이께서 찾으신 곳은 평안북도와 양강도, 함경북도와 강원도,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도와 시에 무려 20개 단위를 넘었으니 위대한 오보의 그 로고와 심혈을 우리 어찌 타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하나하나 뽑아봅니다. 성막 대소양 연호 종호장과 정진 가방공장, 삼촌 내기공장, 연풍호 방류호흡사업소, 원산 영해군인 가방공장, 성도원 종합식료공장, 강원도 양여장.
1: 2018년 7월 22일 홍익교리도 뵙고 싶던 경의하는 총세동지께서 시는 듯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강원도 양여장을 찾아주시었습니다. 그날 그이께서는 강원도 양여장은 강원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일도 세운 애국심이 결과물이라고 하시면서 강원도 양매장 건설에서 발휘한 강원도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기품과 일본세는 전당 전국이 따라 배워야 할 투쟁기품이며 일본세라는 뜻깊은 말씀도 하시었습니다. 이날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양매장 종업원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시어 다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시면서 수행한 일꾼들에게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으니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사진을 찍는데 참가시켜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면 이보다 더 뜨겁고 다짐한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용도자와 인민이 한 식절처럼 모여 사진을 찍는 행복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은 영광스럽고 행복한 그 순간순간은 지나가고 어느덧 어두움이 깃들었지만 저는 그때 가는 곳마다 푸른숲 펼쳐질 내 조국의 아름다운 내일은 시시각각으로 밝아오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0: 강원도 양묘장 집인 배영숙 동지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줍니다. 자신께서 바쳐오신 심혈과 노고는 다 묻어두시고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선 강원도 인민들의 힘과 재능, 애국심을 온 나라가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로 내세워주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 그날 위대한 오보의 거듭되는 평가를 받아안으며 일꾼들은 자력자강이야말로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더욱 번영하는 인민의 낙원으로 전전시킬 수 있는 근본 열쇠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성도원 종합식료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며 성도원 종합식료공장 과장 염금희 동지는 말합니다.
2: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거 39도씨 기온을 기록하는 첫 시간에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우리 가자 인작업단 생산 현장에도 들리셨습니다. 50도씨가 넘는 이 과자로 실 하나이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삼복술 무도회를 해가지고 바깥에 온도는 39도씨를 얼어내리고 있었고 현장 안에 온도는 이제 50도씨가 막 넘었었습니다. 그 과열 속에서 중요한 청주실 원장께서는 우리 인민들한테 가다올 가자의 색도가 최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셨으며 이 현장을 보다 더 현대적으로 꾸릴 때 대한 그런 가압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청주실 원장의 그 전개하신 영상을 우러보면서 저희들은 정말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 식료품을 마련해 주시려고 그 자신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시고 그 과열 속에서도 크나 그 신뢰를 바쳐가시는 중요한 청수동지 그 자해된 영상을 우러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모시고 있고 위대한 사랑의 품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0: 실내 온도가 50도씨가 넘는 로실에도 들려보시고 오랜 시간 제품들의 질도 가늠해보시며 생산 현장들을 일일이 돌아보신 경리하는 손비소도 없지. 그의 옷자락은 흘러내리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바쳐가시는 위대한 오보의 크나큰 노고가 어려워 공장의 한 일꾼은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 그를 속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는 것은 한계 단위라도 본보기로 만들고 그 단위가 본보기로서의 영예, 명예를 계속 고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본보기를 창조하고 전당 전국이 따라 배우도록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 방식이라고 심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호평을 받는 송도은 종합식료공장에서 식료공업의 본보기로 내세울 수 있는 귀중한 싹을 찾아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여 인민들에게 질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 헌신의 자욱을 새기신 경려하는 총비서동지. 정녕 인민을 위함이라면 고생도 낙으로 여기시며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려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 헌신의 자욱자욱이 있어 이 땅에서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끝없이 꽃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정녕 잊을 수 없습니다. 경리하는 송비서 동지께서 평양 북에도 전차 공장을 찾으시었던 2018년 8월 3일을 그날은 고온 현상이 극한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전해진 뒤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집중되었던 몇 날 되지 않는 날들 중에 하루였습니다. 그날의 불멸할 화폭을 돌이켜보는 평양 북에도 전차공장 형용사적교양실 강사 박순호 동무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3: 공장에서 세용이 무게도 전차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만사를 제치시고 내년이 없는 무더위 속을 헤치시며 공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흘러내리는 땀방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무게도 전차를 선색없이 잘 만들었다고 반년 전에 비하여 무게도 전차의 질이 월등하게 개선되었다고 2단계 현대화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차체 외부의 굴곡면의 가공 정밀도와 옆면의 평탄도 이용장 처리 수준이 높아지고 도장도 잘하였다고 모든 위장품들의 질과 문화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바닥고무와 유리고무대 등 고무제품들과 수지장식 합판의 질도 좋아졌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한 것이라니 더 기쁘고 더더욱 고맙다고 대단히 만족하며 100점 만점짜리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날 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단잠에 들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각에 세용의 무게도 전차의 신조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또다시 수도의 고리로 나오셨습니다.
0: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자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라고 하시면서 수도의 여객수송 문제 해결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여 우리 인민들이 낡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전망이 보인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하시며 기쁨 속에 밤길을 달리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민들에게 맛좋은 고기와 우유를 먹이시려 온화한 종합목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삼복의 무더위 속에 그 일을 모시게 된 죄송스러운 심정을 아뢰는 한 일꾼에게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자신께서 가는 길은 인내를 위한 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을 찾으시어서는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한 술이라도 보탬을 주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는 것만 같다고 형령은 이런 모세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4: 그날 일꾼들과 다정한 인사를 나누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족갈품이 공업화를 처음 개척하였는데 어떤가고 신심이 생기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신심이 생긴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족갈품 생산 종령을 하나하나 여해해 주셨습니다. 정말 인민들의 식탁에 구미에 맞는 식천을 한 가지라도 더 놓아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며 금산포 젓갈 가공공장과 금산포 수산사업소를 일도 세울 구상을 펼치시고 짧은 기간에 갖가지 맛좋은 젓갈품들과 물고기 간장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식료가공기지를 일도 세워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점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 속에 수도 평양에서 서해안의 금산포 특산물을 맛보며 기뻐하는 인민들의 행복 넘친 모습을 대할 때마다 우리 청비서 동지의 사랑을 전해가는 인민봉사 부분의 일꾼으로서 인민에 대한 밀서복무의 관점을 가지고 맡은 일을 더 잘해 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0: 모란동 금산포 특산물 상점 경리 최은희 동지의 이야기 들을수록 가슴 조조입니다. 정녕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2018년의 삼복절 강행군길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요라 같은 사랑과 종으로 이어진 위민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어찌 삼복절 뿐이겠습니까? 인민을 요람 속에 재우시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엄동설안의 대소한 계절에도 논보라 강행군길을 헤치시며 인민 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참으로 위대한 인민의 오보이를 높이모시어 인민의 행복은 끝없습니다. 위민 헌신의 기루에 새겨진 이야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정화보도입니다. 우리 노동계급을 주체운영의 핵심부대, 나라의 마다들로 내세워주시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이로 힘있게 떠밀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종원 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성명사조 교양실 강사 김운별 동무는 경의하는 총비수동지께서 2015년 7월 19일 찌는 듯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업소를 찾아오시어 철도 현대화의 불길을 지켜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머니들 그날 연합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실태를 구체적으로 여의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연합기업소 앞에 나서는 강력적인 가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날로 늘어나는 철도 수송과 교통운수 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전기기관차와 객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객차의 모양에도 관심을 돌려 현대적으로 만들 때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이날 생산 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때에 대한 문제와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정상화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철도 현대화와 관련한 중요 가업들을 제시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철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자고 자신께서 이 사업을 직접 틀어지고 밀어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그날의 현지 지도는 우리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도 현대화를 위한 벅찬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0: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지 말씀을 엎치받들고 기업소의 노동계급은 그해 10월 첫 지하 전동차를 개발 생산하는 사랑찬 성과를 이룩했으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용광을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기사장 장명철 동지는 우리의 심과 기술로 만들어낸 지하 전동차를 도와주시며 그토록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유로운 용상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불과 몇달 만에 또다시 우리 연합기업소를 찾아주신 경의하는 김종원 동지께서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10월 10일까지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내놓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고 또 보시며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6번이나 치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것이어서 더욱 기뻐하시고 그토록 만족해 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용상을 누르며 우리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시며 기적을 창조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의 단상에 노동계급을 내세워주시는 졸세 미인의 사랑의 세기가 우리와 격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천리를 백성의 복음으로 만능의 해결책으로 틀어지고 육사적인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전기관차 제작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 분투하고 있습니다.
3: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옮기는 계획의 첫 해과업 수행을 위한 역사적 진군의 전위에서 활약하고 있는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에 사상기술 문화의 새 폭의 붉은기가 힘차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시군 연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전 사회적 운동, 전위민족 운동으로 전개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명적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당 정책 관철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을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에 무한히 충실한 선봉투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 내용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교리 목표에 반영하고 실속 있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역 소개실을 도잘거리고 구내화 생산 현장들의 수천 점의 구호와 표호, 선전화를 게시해서 연합기업소를 하나의 교양거점으로 일신했으며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을 따라 미우도록 하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과학화, 정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당에서 맡겨준 시멘트 생산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창조적 요리와 지혜를 적극 발동해서 원료 분쇄 계통과 원료 공급 계통, 소송 공정을 비롯해서 시멘트 생산 계열들에 대한 개건 현대화 공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생산 능력을 훨씬 끌어올렸습니다. 시멘트 분쇄 능력 확장을 위한 로라 분쇄장 건축 공사와 설비 조립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시멘트 생산 공정의 중앙 조정 체계를 분산형 연속 공정 조정 체계로 현대화해서 증산에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상원 속해속 광산에서 효율 높은 발파 기술과 로촌 야죽장을 이용한 광속 생산 방법을 받아들이고 삼총광산에서 능률적인 유압식 적재기의 제작 도입과 광차 휘기 시간의 단축으로 생산성이 높아진 것도 기술혁명에 안아온 소중한 결실입니다. 당의 국산화 방침을 받들고 공무동력기지에서는 크롬초를 쓰지 않으면서도 해당 기술지표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백색 주철강구를 생산 도입해서 원가를 낮추고 분쇄기들의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기술혁신 사업이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는 속에 해마다 100건 이상의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상한 도입돼서 중요 대상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 보장에서 진전이 이룩됐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과학기술 축전과 전시회들에서 연이어 높은 순위를 쟁취하고 10대 정보화 모범단이 10대 최우수 기업의 용예를 지녔습니다. 애국적 증산운동의 앞장에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상원노동계급은 지난해에 당에서 제시한 수십만 톤의 세멘트 증산과제를 틀림없이 완수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문화혁명을 다그쳐 모든 종업원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닌 새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들로 키워내고 집단 안에 혁명적이며 낙천적인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을 잘 꾸리고 수십만 건의 자료들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 학습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고 그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자체의 기술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일꾼들과 기술자 기능공들로 기술혁신 조를 조직하고 전기, 제진기, 조습탑 등의 성능을 갱신함으로써 생태환경 보호 사업에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후방기제를 활성화해서 많은 고기와 염소젖, 물고기, 버섯 등을 정상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문화회관과 편의봉사시설들을 꾸려놓고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종업원들의 물질문화 생활 개선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내와 살림집 구역의 도로를 현대적 미감에 맞게 포장하고 수백 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 보수했으며 과일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수리마, 월리마, 과수원화를 실현했습니다. 우리 당의 3대 혁명 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연합기업소는 김일성 훈장, 김종일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지난 3월 당대회 이후 제일 먼저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의하는 김종훈 농직계사는 격동의 지난 5년간 연년이 온 나라를 들끓인 사변적 순간들은 모두 상원과 있다 있다고 하시면서 줄기찬 앙양과 혁신으로 우리 조국의 위대한 용예를 받들어 올리며 조선노동계급의 힘과 사회주의 전진 기상을 과시하고 있는 기업소의 전체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당중앙연회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주셨습니다. 눈부신 변혁과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내며 증산투쟁의 선봉에 선 상원노동계급의 노력적 미혼은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야말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비약과 혁신을 안아올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대중운동이며 국가의 부흥발전을 위한 힘있는 추동력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3대 혁명의 기치를 더 높이 지켜들고 당제 9차 대회와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계속 혁신 연속 도약하고 있습니다.
0: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초가격 전방을 농업구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농촌지원 사업의 한 사람같이 돌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마음들이 사회주의 전야로 끝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총집중해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전사회적으로 농촌지원 열기가 나날이 높아가는 속에 각지 많은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농촌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심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는 평양시 안의 대교계 단위가 농촌지원에서도 앞장설 열이 높이 1만 5천여 점의 영농물자를 해당 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농사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일념 안고 대동강구역 채과 도매소에서는 수십 점의 대락도르 부속품과 9종의 180여 점의 선홍기구를 마련해서 강남군 고촌농장에 보내줌으로써 농장이 군적으로 모내기를 제일 먼저 꾼낼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동대연구역 편의봉사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영농공정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자들을 강남군 이산농장에 보내주어 농장원들을 고미해 주었습니다.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풍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안주시 만병초 물자보장사업소 강원도 정보통신관리소에서는 해당 농업지도기관들과의 연계 밑에 안주시 남욱농장, 철원군 마장농장에 많은 양의 생활필수품과 자재, 설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농촌 지원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대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운산 대흥광산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만든 이동식 갈곡기들과 자국비료, 비닐방막, 선원기구들을 당해 영도 쪽이 깃들어 있는 운산군 좌리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에 보내주었습니다. 희천시 수지 일용품공장과 개성 고려 인삼 가공공장, 갑산군 성배전소, 금야 대흥광산, 황해북도 최신관리국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농촌지원 사업에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이 농촌지원 사업에서도 대중의 앞장에 서 있습니다. 대흥단군 감자 가공공장과 성간군 산림경영소 일꾼들이 농사 문제를 놓고서는 그 누구도 외면할 권리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농사일을 적극 도와나섰습니다. 올해 들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물자들을 농장들에 보내준 천마 대흥광산 일꾼의 서행도 농장원들의 애국요리를 더해주었습니다.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의 여성은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내세워준 당의 운동에 보답할 요리 밑에 고산군 설봉농장을 찾아 농장원들에게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를 안겨주고 농사일도 함께하면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쳤습니다. 평양 건재공장과 강릉 밀가공공장, 라진구역 라진상하수도사업소, 강서제사공장, 개성시 개풍구역 의포리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새로운 옥이는 계획의 첫 해를 알곡중산으로 빛내기 위한 투쟁에서 시대의 기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3: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 속에 복된 삶을 누리는 장수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속에 남포시 와우드 구역의 전쟁 로병이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와우드 구역 회창동 32인민반의 김리노 동지에게 은증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꿈만 같은 행복을 받아낸 할아버지는 전쟁 로병들에게 거듭히 풀어지는 당의 운동의 격정을 금치 못해하며 경의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렸습니다. 나라 없던 세월 조국의 귀중함을 실체험으로 간직한 그는 해방 후 이민군대에 남문조 입대했으며 조나의 나날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싸움마다 예수 무비의 미훈을 세웠습니다. 영해군인의 몸으로 수십 년간 맡은 흉룡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한 로병 동지는 자손들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적극 도움을 주면서 훌륭한 흉룡 선배 교양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왔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화선경사의 변함없는 자세로 당과 흉흉에 충실했으며 자식들을 잘 키워 조국 앞에 내세운 그를 전국 로비용 대배들이 불러주시고 사랑.

0: 명의 선물도 안겨주셨습니다. 전쟁 노병의 가족 친척들은 오늘의 이용광을 대루리오 길이 전하며 전승세대의 녹과 정신을 굳건히 이어 당제 구호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진군길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이룩해갈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와우드 구역당위원회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이 잔수자 노인의 가족 친척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 다음, 캄보자에서 지난 전쟁 시기 미제 침략군이 투하한 불발탄두를 제거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일 이 나라의 폭발물 처리기관이 밝힌 데에 의하면 올해 상반년에 7만 5천 대교 헥타르의 면적에서 불발탄을 제거했습니다. 폭발물 처리기관은 현지 주민들에게 폭발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197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뢰와 불발탄 폭발로 1만 9,852명이 목숨을 잃고 4만 5,301명이 장례자로 됐습니다.
0: 방글라데시 국회가 최근 반마약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개정된 반마약법에는 사이버 공간을 마약 밀매에 악용하는 행위들이 의심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 처벌을 가할 때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마약 통제 기관의 역할을 높이고 일부 지역에 마약 범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별 재판소들을 내오는 등의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탁승철 리복숙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내일은 7월 20일 월요일, 음력으로 6월 초일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함경북도 량강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요 순천, 태촌, 거성을 비롯한 중부 이북, 강원도의 일부 지역과 해주, 판문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리요 일부 지역에서 한때 1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반쪽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요 동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평원, 삼지연을 비롯한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리요 밤한때 3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반쪽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요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고 자성, 삼지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오후 사이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청단, 평산을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2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 내지 20mm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대체로 흐리요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리요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씨,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해주, 사리원,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리요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평성,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요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개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리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사리연시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고 밤에 흐린 후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리요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리요 새벽과 오전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라선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산시는 대체로 흐리요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요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개성시는 대체로 흐리요 오전과 오후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2도씨, 29도씨, 신의주 23도씨, 29도씨, 해주 24도씨, 27도씨, 사리원 23도씨,

0: 18도씨, 감기 20도씨, 28도씨, 원산 21도씨, 26도씨, 함흥 21도씨, 27도씨, 청진 21도씨, 25도씨, 해산 18도씨, 29도씨, 남포 23도씨, 29도씨, 라선 20도씨, 25도씨, 개성 23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오늘 밤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강원도 해상은 비가 내리고 함경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소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리여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강원도 해상은 흐리여 한때 비가 내리고 함경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2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4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5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6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보도입니다. 우리 조국 역사의 가장 고창한 본연기로 알아새겨진 전면적 부흥의 개척기는 당의 성스러운 정치 리념과 불패의 향도력을 건축혁명의 실체들로 뚜렷이 입증해온 새로운 연대기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건설위원회 평진건설관리국 진맹위원장 리광덕 동지는 우리 수도 평양의 자랑찬 전면을 대할 때마다 수도 시민들

0: 사람들에게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통이 큰 건설 작전을 펼치시고 걸음걸음 이끌어 주신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노고가 가슴 뜨겁게 우려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평양에 5만 세대의 현대적인 산업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크게 벼르고 준비한 자신의 수호 사업이라고 하시며 당제 발기 기간에 반드시 실행해야 할 중대 과업으로 내세우신 격려하는 청초동지께서는 년년이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고 끝없는 각오를 바쳐오시겠습니다.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산림지 배치 계획안 조감도 등을 보아주시고 건설 현장을 찾고 찾으시오. 건설에서 사회주의 문명 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격려하는 청초동지의 정력적인 명대에 의하여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에서는 기적의 건설 진화가 연이어 창조되었습니다. 송화거리 건설로부터 화성지구 4단계 건설에 이르는 나날 우리 관리구간의 건설 사업자들이 맡아 일궈세운 하나하나의 건축물들 말하에도 누구나 무심히 스치는 시공의 흑점들도 바로잡아 주시며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우리식 창조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격려하는 청소년지 세심한 손길이 뜨겁게 우려했습니다. 수도 시민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 바치시는 경애하는 청송지 사상가 뜻을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오는 길에서 우리 관리관의 노동계획과 직민들도 지난기간 수천 세대의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0: 어머니 당의 손길에 떠받들려 조국 땅 위에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인민의 새 생활, 새 문명을 위해 가장 원대한 비상을 내세우고 견결이 분투해온 조선노동당의 불멸의 여정, 위대한 영도의 나날을 눈부신 실체로 증빙해주고 있습니다.
2: 평양도시설연구소 실장 장영주입니다. 당제 구차대에는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훌륭한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 나갈 때 대한 문제, 매해 20개 시 군둘에 지방공업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우김없이 건설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중지시켜서 나서는 중대한 사업들을 토의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사업은 조건이 좋으면 하고 불리하면 미뤄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그것도 최대한 빨리 이루어내야 한다는 우리 당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입니다. 우리 설계연구소의 일꾼들과 설계원들은 당제 8기 기간만 하여도 많은 형성안을 훌륭히 완성해서 당의 기쁨을 드렸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루갈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건축 설계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고름고름 손잡아 이끌어 주신 격려하는 청비소동지의 정력적이며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구소의 모든 설계원들은 조선농당의 사상과 정책을 현실로 그려내는 정치 미술가라는 궁지에 자부심을 안고 설계 도면의 손 하나, 점 하나에도 우리 시대의 사상과 녹, 약동하는 기상을 반영하기 위해 지하의 열정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석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천성청년탄광 서운철 재탄중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통을 본받아 경쟁요리를 고조시키면서 석탄증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협소의 탄광들에서는 한 톤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고 한 미터의 굴진이라도 더 내밀기 위해 한 교대 도하기와 한 발파 도하기, 한 탄차 도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새 기준 새 기록 창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협소의 탄부들이 탄광마을 개변이라는 방대한 일감을 떠맡아 하는 당의 언덕에 높은 석탄 생산 성과로 보답할 충성의 일념 안고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기상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풍곡청년탄광의 탄부들이 전송청년탄광 8갱 서운철 재탄중대원들처럼 시대의 전열에서 내달릴 목표 밑에 중대별 소대별 사회주의 경쟁을 맹렬히 벌이면서 매일 석탄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천지구 탄광연합협소 봉천탄광과 개천탄광 기령조 청년들 역대에서는 연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데 이어 2년분 계획 수행에 매진하고 있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기풍을 적극 발휘하면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상을 높이 떨치고 있습니다. 격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와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탄광연합기업소들에서도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따라업소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계획보다 많은 양의 석탄을 캐내고 있습니다.
0: 당제 고차대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기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넣으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계공업성과 해당 단위에서는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제품 생산량과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기계공업성 국장 로충일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 평양 326 전선종합공장에서는 과학기술 중시, 인재 중시를 일관하게 투어지고 수지혼합기 부품의 국산화와 냉각 재선환 체계의 확대 도입 사업을 진척시키면서 각종 전선주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남 탄광기계공장과 송충강 전기공장 일꾼과 농기업이 주물품의 실수율과 소재의 이용률, 제품의 조립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시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대동강 전기공장에서는 출심강원공장이 현대를 다 고친 것과 함께 기능공대료를 확대하고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과학화하여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평양 비아린공장에서도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장만하여 비아린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어머니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는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고귀한 정신세계가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서 더욱 승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맡은 혁명 초소를 굳건히 지켜가며 감 높은 인생의 자욱을 새겨가는 진정한 애국자들의 대우가 날로 늘어나는 속에 올해만도 90여 명의 모범노동자 영예상 수상자가 배출됐습니다. 맡겨진 혁명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일터마다에서 순결한 양심과 헌신의 자욱을 수놓아가는 근로자들의 삶은 모범노동자라는 값높은 부름과 더불어 조국과 인민의 자랑으로 시대의 본보기로 되고 있습니다. 보람찬 노동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의 용해를 빛내어가고 있는 평양철도국 서평양열차 승무대 차장 리철국은 40여 년간 조직과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치며 두 줄기 궤도에 위훈의 자욱을 새겨오고 있습니다. 사회와 집단의 존경을 받고 있는 모범노동자들 속에는 지난 기간 여러 건의 기술혁신안을 창안해서 전기기관차 수리와 지하전동차 제작에 이바지했으며 증산과 조략의 많은 예비를 찾아내서 철도 현대화에 적극 기여한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노동자 김광호도 있습니다.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지니고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함경북도 몬거리 요객자동차사업소 운전사 최용삼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당 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의 목소리를 일터와 가정들에 전해가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명절과 휴식일이 따로 없이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영변군 최신수 우편통신원 최운철도 모범노동자로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해서 노력 혁신자들로 떠받들리고 있는 함흥모방직공장의 송순이와 신의주 방직공장의 최운선은 제품의 질 제고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했으며 단위 발전을 꾸미고 나아갈 수많은 고급 기능공들을 키워냈습니다. 지난 12년간을 기중기 운전공으로 성실히 일해오고 있는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 노동자 김옥희와 환자 치료를 위해 자기의 피와 살도 바치며 정성을 다해온 철도성병원 의사 서혜종의 소행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과 운명을 하나로 잇고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길에서 국민적 의무를 다해가고 있는 애국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조국 번영의 주춧은 더욱 굳건히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0: 다음, 잠비아가 16일 콜레라 발병 사태의 정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연속 4주일째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콜레라의 전파를 막기 위한 정부 및 보건 관계자들과 협조자들의 노력으로 콜레라 발병이 성공적으로 억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잠비아에서 콜레라가 발생한 이래 1,627명의 확진자가 등록되고 그중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보고들을 마칩니다. 담당의 리복숙 각순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이 시간에는 2022년에 창작된 방송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러먹는 행복의 버금자리를 안겨주는 것을 위대한 우리 당의 숙원 사업으로 내세우신 경리하는 총리서 동지. 그의 불면불의의 헌신가 로고 속에 불과 1년 사이에 일떠선 경로동의 호화스택들에는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것인지.
2: 우리 수련님께서 자신의 조택이 서 있던 자리, 그 많은 인민들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아시니 얼마나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3: 정말 고맙습니다!
0: 방송극 행복의 별천지.
4: 예, 철남아.
5: 예.
4: 난 너를 만나러 여기에 두 번째로 왔는데 깜짝 놀라겠구나, 어? 아, 몇 달 전에 너희네 부대가 이 버통강 강한 다라실 주택 구건소를 맡았다고 해서 찾아왔을 때만 해도 완성 건설장이었는데, 아니 벌써 이렇게 희한한 호화 주택들이 일어섰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천지개벽이로구나, 어?
5: 어머니도 참 몇 달 전이 다 뭐예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수도의 모습이 변모되는데.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를 완공하는 것은 경미하는 최고사령관 농지께서 우리 군인 건설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단숨에, 이거 알지요?
4: 나도 안다. 알고 말고 단숨에, 어?
5: 사실은 건설에 참가한 우리도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훌륭한 화주택구가 일떠섰다는 게 선뜻 믿어지지 않아요.
4: 야, 정말 멋있구나. 아유, 멋있다. 이 희한한 주택구에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이 살게 된다지?
5: 예, 나라 앞에 큰 일을 한 공로 있는 사람들이죠, 뭐. 노령용, 박사, 인민체육인, 그런 사람들이 평양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4: 그럴 테지. 아무렴, 당에서 이렇게 품들여 지은 집들을 나라 앞에 크게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안겨주고 말고. 아, 더구나 이 보통강 강한 다라식 주택구야 어디 보통 살림집이냐?
5: 예, 어머니, 이런 주택구는 아직 세상에 없대요. 다른 나라에선 이런 다라식 별장에 돈 많은 갑부들과 손꼽히는 재벌들이 산다는데요, 뭐.
4: 그래?
5: 그리고 이 살림집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설하는 다락식 살림집이다 보니 시공에서 여기성이 얼마나 엄격하지 몰라요.
4: 하기야, 당에서 얼마나 품을 들여 일도 세우는 살림집이냐.
5: 예, 바로 그래서 이 살림집들에는 당과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한 이름 있는 공로자들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난 사람들. 참, 어머니, 그런데 형님의 결혼식은 언제 하려고 합니까?
4: 글쎄,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니?
5: 전번에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소학교 교원을 하는 처녀와 손을 봤는데 형님도 마음이 있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 에이구, 하지만 그 헌사라는 게 우리만 마음에 들어서 성사되는 게 아니지 않니?
5: 이야, 빨리 나한테도 형수가 있었으면. 어머니, 내가 군대에 입대한 다음 해에 형이 제대됐으니 벌써 3년이 넘지 않았어요?
4: 글쎄, 나도 만면일을 빨리 맞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집이 너무 평범한 노동자의 집안이다 보니 제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5: 어머니, 그 집에서 우리 집이 노동자 집안이라고 싫대요?
4: 아니, 뭘 그렇게 하겠니? 하지만 내 형과 말이 난 그 집은 아버지도 대학교원인 교육자 집안인데 우리 같은 집하고 선뜻 사돈을 맺자고 하겠는지.
5: 우리 집이 어째서요?
4: 사실은 그 집에서 당장 사돈을 맺자고 해도
6: 권세 문제구나. 우리 집이야 한 칸짜리 외랑실 아파트인데 그렇게 작은 집에서 다부살림 세대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새 살림을 시작하겠니?
2: 다부살림 세대요?
6: 그저 내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세 칸짜리 새집을 배정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만 안 했어도 이런 걱정은 안 하지 않겠느냐?
2: 그 말은 내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부터 듣던 말인 것 같은데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그냥 외우세요?
6: 아이고, 그 내가 괜히 너한테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구나.
2: 그런데 아버진 새 집을 받을 가망이 전혀 없나요?
6: 글쎄,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시작했으니 언제든지 우리도 새 집을 받기야 하겠지. 하지만 성전선 건설 사업소 노동자가 새 집을 받는다는 게 어디 그렇게 말처럼 쉽겠니?
2: 아버진 요즘도 성전선 철탑 건설장에 나가 계시나요?
6: 그렇지 않고 그룡감이 한미 성전선 철탑을 세우는 것밖에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있니?
2: 그래요? 어머니, 결국 아버지의 한생은 자식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남긴 셈이구만요.
6: 그건 또 무슨 소리냐?
2: 사람은 누가 보든 말든 소문 없이 일을 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왕이면 크게 소문을 내면서 일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견 말이에요.
6: 뭐라고?
2: 아버진 누가 보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40년 남아 성전선 철탑을 세웠지만 자기 집 문제조차 풀지 못하지 않았나요?
6: 전남아, 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군사 복무만 잘해라.
2: 내 말은 그저 그렇다는 거죠 뭐.

0: 예수, 왔다더라. 어이, 성우, 어디가? 예? 아, 왜 그렇게 덤비면서 그래?
1: 뭐, 탈보장이 안 돼서 그럽니다.
0: 에? 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1: 아, 미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미처 멀탈이 따라서지 못합니다.
0: 에, 어쨌든 미장을 보장해야 될 게 아닌가?
1: 예, 아, 그래서 허람 현장에 가보니 모래가 따라서지 못합니다. 아, 자칫하면 오늘 계획을 끝내지 못할 것 같은데.
0: 무슨 소리를 해? 오늘 계획한 완성 미장 작업은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거 동무도 알지?
1: 예, 아, 그런데 아, 어디 모래가 제대로 보장됩니까?
0: 야, 모래야? 아, 저기 적재장에도 있지 않아?
1: 이야, 아, 그건 완성 미장 모래가 아닙니다.
0: 완성 미장 모래가 아니다?
1: 예.
0: 일성, 뭐라? 예? 동무 비판받는 게 좋아? 아니면 평가를 받는 게 더 좋아?
1: 이야, 아, 세상에 비판받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0: 아, 그럼 자체를 괘씸하라. 예? 아, 미장 모래가 없어서 계획을 못했다는 비판을 받겠는가? 아니면 멀탈 보장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겠는가 말이야?
1: 응? 예, 그러니까.
0: 어?
1: 알았습니다.
0: 그럼.
2: 누가 이런 머리로 완성미장을 하라고 했는가? 누가?
1: 예, 제가 멀탈 보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세우면서 그만.
2: 아,
0: 중대장 동지, 저 사실은 제가 일수동맥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
2: 뭐? 동무가? 아, 일수동은 신대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랬다 치고 구대원인 동무가 어떻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가? 어?
0: 제가 그만

0: 이스놈은 신대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랬다 치고, 구대원인 동무가 어떻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가, 어?
1: 제가 그만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르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1970년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 가극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본보기이며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입니다. 그럼 제3장 3경에서 나오는 음악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와 제4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기약 없는 먼 길로 떠나가는 밤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 제4장 2경에서 나오는 음악 고향 떠나 700리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움 장군님을 주제로 한 바이올린과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움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바이올린과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28분에 시를 보내드립니다. 대형 시계 앞에서 6시와 7시에 보도한 날씨가 있고, 7시 17분 특집 거창한 변혁의 여론, 8시 음악을 들으시고 9시 언어로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 특집 위대한 강중앙 따라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와 14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31분에는 기행을 보내드립니다. 알곡중산의 열이 넘치는 드넓은 전야를 찾아서,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녹음 구성을 보내드립니다. 크나큰 영광, 끝없는 행복. 17시에 보도가 있고, 17시 45분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선생님들의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에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9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조국에 대한 생각.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3분 숲시를 보내드립니다. 새 문명, 새 생활.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5분 방송국 생명. 23시부터 방송 마감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20일 월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7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0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7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28분에 시를 보내드립니다. 대형 시계 앞에서 6시와 7시에 보도한 날씨가 있고, 7시 17분 특집 거창한 변혁의 여론, 8시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 특집 위대한 강중왕 따라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와 14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31분에는 기행을 보내드립니다. 알곡중산의 열이 넘치는 드넓은 조니아를 찾아서,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녹음 구성을 보내드립니다. 크나큰 영광, 끝없는 행복. 17시에 보도가 있고 17시 45분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선생님들의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에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9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조국에 대한 생각.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3분 수필을 보내드립니다. 새 문명, 새 생활. 21시에 종합 보도와 날씨.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5분 방송국 생명. 23시부터 방송 마감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형시계 앞에서
1: 웅장하려 한 쇄고리의 문조인 양,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솟아오른 고가다리의 대형시계요. 꿈으로만 그려보던 먼 먼리상의 세월이 너의 시간 속에 깃들었구나. 격정의 환호 속에 쇄고리의 탄생의 시각을 온 세상에 알린 시계요. 너는 이제 얼마나 환희롭고 약동하는 생활을 쉼없이 감을 것이냐. 얼마나 벅차고 기쁜 날과 나를 노래처럼 실을 것이냐.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쇄고리의 귀여운 복덩이들은 피어나고 향기로운 꽃들은 창가마다 활짝 피어나리. 새 삶의 보금자리를 편 집집에선 즐거운 웃음소리 아침 저녁 울려나오리. 이런 복된 시간이 흐르라고 눈비 거진 온 한해 불같이 달려오신 우리 원수님, 인륜의 행복을 수건으로 안으시고 멸사복무의 강행군길 헤쳐가신 분분초초가 만복의 분분초초되어 흐르노나. 흐르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지만 내 진정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구나. 흙먼지만 날리는 허허 볼판에 작공의 발파단추를 누르시던 그날에로 단 한 해 사이에 쇄고리를 안아올리시리오 원수님 새겨오신 그 차오차오 다시 밟아보고 싶어. 이 가슴 뜨거움에 젖어오느나 열의 타협을 마음속에 감고 또 감으시며 한밤이 지새도록 새날이 밝도록 꺼질 줄 몰랐던 당중앙의 불빛, 그 신물의 불빛이 금빛, 은빛, 황홀한 불야경을 펼친 곳 아니냐. 어버이의 그 혼신, 그 고생과 맞바꾼 행복의 시간이요. 그 사랑의 초침이 새 삶의 박동으로 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숨결로 흐르나니. 이제 궁궐 같은 새집의 주인들 아침마다 저 시계를 보며 출근길 오르리. 평양 대봉영기의 시간표에 보폭을 맞추며 기약과 위운의 분초를 달리며 오직 평양 속도로 보답의 시간을 새기고 또 새겨가리. 인민에게 만복의 세월만을 주시리오. 위민 혼신의 세월을 이으시는 원수님, 성스런 그 요정의 시간 속에 우리의 꿈과 리상은 앞당겨지고 인민의 세월은 무궁 번영하여라.

김진주 쌤 대형시계 앞에서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랑송의 방송은 최순복이었습니다.

0: 보도입니다. 뜻깊은 전승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천만인민은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주시고 우리 인민을 영적 인민으로 온 세상에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더더욱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전승혁명사적관 강사 김인덕 동원은 조국 해방전쟁의 역사적 승리야말로 위대한 소령님의 자체적인 군사 사상과 탁월한 전략 전술의 승리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적으로 싸운 우리 인민과 군대의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승리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전쟁의 첫 시기, 모든 것을 전쟁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 전쟁의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 대중의 지휘와 역할에 기초하여 백승의 전략 사상을 명시하셨습니다. 저국 해방 전쟁을 전인민적 전쟁으로 전환시키며 정치 사상적 우월성으로 제국주의 고용병들을 타송할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군사 사상은 전쟁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지도적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국면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전략적 단계의 설정, 전 전선에서의 연속 타격과 포위 소멸전, 정규 부대들에 의한 조커 제2전선의 형성, 갱도 전법과 비행기 사냥 군조 운동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전략 전술과 전법은 세계 전쟁사에 유례 없는 군사 예술의 최고 총화입니다. 참으로 탁월한 군사적 예지와 전략 전술로 제국주의 군사가들이 총력을 다

0: 알려짜린 모든 작전들을 단독으로 격파하시 후 반제혁명 전쟁 승리의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적 군사 전략가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십니다.
1: 오늘 시세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없이 모시어 위대한 서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송 업적은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전승혁명사족관 강사 김옥경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용도사를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사업을 종육적으로 용도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전승조를 후세에 가서도 영원히 조국해방 전쟁 승리의 날로 더 뜻깊게 경축하도록 우의 깊은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국당 방방곡곡에 위치한 전승의 성지들을 배를 두고 전해야 할 거기한 혁명유산,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로 더 훌륭하게 꾸리도록 정육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이는 종룡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세세년년 찬년히 빛내어 가시려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드팀없는 신념과 우지의 분출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와여 원상대로 꾸려진 전승의 성지들은 승리의 7.27이 어떻게 백년이고 천년이고 조선의 승리의 날로 이어지는가를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천하제일 위인이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은 사회주의 강국 군술사와 더불어 끝없이 빛을 뿌릴 것이며 주체조선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2: 북창 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당지 구차대회 결정 관철의 첫 해부터 증산투쟁으로 오기는 기백수행의 돌파구를 요루제길 비상한 요리를 안고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올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솔비들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실종이 맞는 관리방법들을 활용해서 효율을 제거함으로써 일평균 전력생산 실적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직장별 담당제와 중요 솔비 분담제에 따라 일꾼들이 현장들에 나가 솔비 가동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즉시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모교 설비 점검 검열의 날을 중시하고 옵간 점검과 순회 점검, 공정별, 교대별 솔비 인계 인수 사업을 실속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에 도대해서 설비 성능 갱신을 위한 단계별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높이고 있습니다.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해서 4.15 기술혁신 돌격대 활동을 심화시키고 모든 발전 설비들의 상태를 면밀히 따져가면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퇴치하기 위한 기술개조 사업도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정지형 료자기 도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료자 체계의 유지 보수에 들던 자재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많은 전력을 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력계통의 측정 설비들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생산 공정의 정비 보강을 계획적으로 내밀어 발전 설비들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우대해주며 정업원들의 생활조건 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새로운 전망목표 수행을 위한 전력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질재고 요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 송중앙기관들과 공장기업소들에서는 질재고를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틀어지고 자기 부문과 단위의 질재고 사업에 역량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마지못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송과 화학공업송을 비롯한 송의 일꾼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질재고 사업 종영을 엄중하게 분석 총화한 데 기초해서 편향은 극복하고 성과는 확대하며 좋은 경험과 앞선 기술을 논리 일반화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적극 탐구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프로그램이 도입된 단위들에서 그 내용을 정상화해서 품질관리의 과학화, 정부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자기 단위의 품질관리 실태와 수준을 정확히 알고 편향을 제때 대책하는 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 질재고에서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금성 뚜락뚜루 공장, 평양 3.26 전선종합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도 제품의 질에 영향을 주는 생산공정과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갱신하고 생산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

0: 제품의 질을 과학과 기술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1: 강제 고차대위 결정 관철을 위한 진군길에서 열혈 청춘들의 애국 요리가 나날이 고조되는 가운데 순천시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단원했습니다. 농촌의 도시화, 문명화, 선진화를 위한 창조와 건설의 전구들에서 애국 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빛내어갈 이념을 안고 많은 청년들이 시 건설교단으로 자원에 나섰습니다. 시안의 급양 봉사단이 청년 동맹원들은 전 세대의 청년 선구자들이 발휘한 투쟁 기풍을 본받아 저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서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꽃피울 의지를 가다듬으며 탄원자 명단에 자기들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당의 지방발전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갈 결의도 높이 원료기지 사업소로 탄원한 청년 동맹원의 소행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탄원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19일 순천시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기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탄원 증서가 수여되고 축하 연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탄원자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서 빛내어주는 어머니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귀중한 청춘 시절을 충성과 애국으로 빛내어 나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사회주의 저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간직하고 인민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새로운 일터로 떠나는 탄원자들에게 일꾼들과 청년들이 꽃다발들을 안겨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0: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대로 각성하여 재해성 이상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에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각급 농군맹 조직들에서 농군맹원들의 재해 위기 의식을 높여주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농군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농업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들인 농업 근로자들이 큰물과 폭우를 비롯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도록 사상동원 사업을 방법론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농군맹위원회에서 위기 대응 의식과 자각성을 높여주는 선전교양을 실속 있게 벌리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는 사업에 동맹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제 고차대회가 진행된 뜻깊은 올해에 풍미한 작황을 안아오르는 농업 근로자들의 열의가 높아가는 속에 독송군과 신흥군 등에서 구웠던 큰물에도 포전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지역의 강하천 정리와 사방 야계 봉사를 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농군맹 일꾼들이 농장들에 나가 지난 시기 재해방지 사업에서 앞선 간이들의 경험을 알려주면서 농장원들의 재해 위기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해설 선전을 해당 단위의 실종과 결비해서 실효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역과 명강군 등 남포시의 농군맹 조직들에서는 동맹원들이 재해방지 사업은 나라의 귀중한 토지를 보호하고 알곡 풍산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물도랑 정리, 지방 보수 등에서 높은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농군맹위원회에서 재해 유형과 위험성, 위기 대응 방법 등을 대중 속에 인식시키고 있으며, 황해북도, 강원도를 비롯한 각지의 농군맹 조직들에서도 재해성 이상기후의 역량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동맹원들의 위기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송도원 친선야영 2026이 시작됐습니다.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친선 야영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의 학생 소년 야영단들이 참가했습니다. 19일에 진행된 개막 모임에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관기부문 일꾼들, 야영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야영 깃발이 개양됐으며 축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들은 조선과 러시아, 중국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 조선 동해의 명승인 송도원에서 친선 야영을 하게 된 야영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성도원 국제예소년단 야영소에서 야영생들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번 야영이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고 우정과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는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야영소의 하늘가에 각양각색의 불꽃들이 터져오르고 학생 소년 취조학대와 소고대의 의례식과 야영생들의 분열 행진이 있었습니다.
0: 다음, 중국의 습근평 주석이 17일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전지구 인공지능 관리에 관한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 참가해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빠른 속도로 일어남으로써 전지구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전례 없는 활성기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이 공동의 번영을 촉진하고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동력 원천으로 대기하며 각국이 협력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지구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수립할 것을 주장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동의 노력으로 세계 인공지능 협조 기구가 창설된 데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은 보다 실용적인 행동, 보다 전망적인 안목으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인공지능 발전의 기회를 틀어지고 도전에 대응하며 인류 사이에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선잡고 개척할 용의가 있다고 언명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최순복, 각승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었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에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에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청진,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개성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28도씨, 신의주 29도씨, 해주 27도씨, 사리온 27도씨, 강계 28도씨, 원산 26도씨, 함흥 27도씨, 청진 26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손 25도씨, 개송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함흥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새벽 한때 안개가 끼겠으며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온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 청진 해산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원산 개성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남포시는 새벽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23도씨, 28도씨, 신의주 22도씨, 31도씨, 해주 23도씨, 27도씨, 사리온 23도씨, 27도씨, 강계 20도씨, 29도씨, 원산 22도씨, 24도씨, 함흥 22도씨, 27도씨, 청진 21도씨,

26도씨, 해산 18도씨, 29도씨, 남포 23도씨, 28도씨, 라손 21도씨, 26도씨, 개송 23도씨,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탁월한 사상과 하늘같은 믿음, 정욕적인 영도로 온 나라 노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시고 기적창조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당제 9차대의 결정관철에 산악같이 쫓아나선 천만인민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직청중앙위원회 과장 장성남 동지는 경애하는 총기서 동지께서 올해 상반년에 이어진 불멸의 혁명 여정을 되새겨 볼수록 가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애하는 총기서 동지께서는 당제 9차대회 이후 제일 먼저 상원 노동계급을 찾으셨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총기서 동지께서는 상원의 노동계급은 당의 고충, 나라의 사정을 남먼저 읽을 줄 알고 온몸을 내대는 뜨겁고 진실한 애국 충신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구상을 곧 공식 능력으로 당의 결심은 무조건 현실로 만들어 놓는 진짜배기 혁명가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크나큰 힘이고 자랑이라고 감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총기서 동지께서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의 날을 맞는 촌성의 탄부들을 찾으시어 새기신 고룩한 자학은 우리 노동계급의 가슴을 또다시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한없는 믿음과 종을 나누시고 노동계급 후보자에게 찬성의 한 표를 바치신 감격의 그날, 경애하는 총기서 동지께서는 사람들이 무심히 듣고서는 바로 이땅 밑에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인간들이 한 생토록 찍어가는 애국의 행로가 있고 그 구비구비의 강인한 분투의 자학들이 용요하다고 생각하니 경건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감노동계급의 깨끗한 양심과 남모르는 수고를 조국 앞에, 시대 앞에 가장 감높이 빛내주시고 온 나라 탄감들을 개변시키실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총기서 동지의 고룩한 자학은 온 나라의 일심 충성의 맹세가 진감하게 한 무한대의 요론이었습니다.
0: 창조와 혁신으로 약동하는 조국 땅그 어디서나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공격 기세를 더욱 높이며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가는 노동계급의 앙양된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면서 직청중앙위원회 과장 최종국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1월 영성기계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과 과학자

0: 기술자들은 자립 자력의 기치 높이 애국 투쟁, 창조 투쟁을 힘있게 벌려 방대한 1단계 개건 현대화 공사 과제를 성과적으로 결수감으로써 당 중앙에 충성해 보고 완공해 보고를 삼가 두리었습니다. 당제 구차대의 결정 관철의 초태 투쟁이 가지는 우위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상원의 노동계급이 자기 위치를 다시금 자각하면서 생산적 역량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으며, 흥남의 노동계급은 상반년에 수천 톤의 비료를 증산한 투쟁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연간 비료 생산 계획을 앞당겨 끝낼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속탄공업을 추겨세우며 전국의 탄광마을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킬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에 접하고, 애국 참부들은 충성과 애국의 의지를 백배하며 또다시 능력의 한계에 도전해 나섰습니다. 상반년 기간 군 1만 톤의 속탄을 증산하는 고달한 노력적 기운을 창조한 천성총윤탄광 서운철 채탄중대가 이룩한 기적적인 증산 성과는 지금 각지 탄광의 탄부들을 새로운 혁신창조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지금 우리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사상귀향 단체로서의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당의 사상가 정책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모든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을 당에 대한 고결한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닌 참된 근로자로 준비시키는데 정치사업에 화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당중앙연휴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한중기계 연합격서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상설비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격서에서는 상반년 기간 많은 속탄을 증산한 천성총윤탄광 서운철 채탄중대의 투쟁기풍 투쟁본때를 본받아 대상설비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월별 분기별 계획을 면밀히 세운 데 맞게 각종 원료와 자재 보장을 확고히 선행시키는 한편, 생산 현장들에서 공정별 맞물림을 잘해 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 일가공 직장과 대형 기계 직장에서는 대상 설비의 질 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앞선 작업 방법과 합리화 안들을 받아들이면서 일정 계획을 틈틈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 조립 직장과 치차 감속기 직장에서는 앞선 지구와 장비들을 적극 활용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설비들의 조립을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 이가공 직장을 비롯한 다른 생산 단위들에서도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기술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열의를 적극 고조시키며 대상 설비 생산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유케원 부문에서 인민경제 전반의 장성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물동소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유케원 성 부원 최일협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우리 성에서는 단위별 임무 분담을 명백히 하고, 군속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주요 부문들에 대한 원료와 연료 수송을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에서는 항만시설물들과 진폐 운영을 조국화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포항과 청진항에서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 필요한 연료 수송을 위한 조직 사업을 구체화한 데 맞게 이를 위한 경제 실무적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으며, 성진제강연합기업소와 항해제철연합기업소에 필요한 원료 수송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관리국에서는 운전기재들의 수송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높은 실적률을 보장하고 있으며, 해운관리국에서는 폐기 일수를 줄이면서도 수송 실적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성 안의 다른 단위들에서도 기간공업 부문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물동들을 제때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 국토환경보호부문에서 재해성 이상기후로부터 도로와 다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4: 국토환경보호성 도로지도국 부원 장명철입니다. 각도 국토환경보호관리국과 시군 국토환경보호관리부들에서 장마철 조건에 맞게 다리 기초와 날개 보강공사, 안전난간 보수, 그리고 암거 수통 가스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물 통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과, 낙석 위험 구간들에서의 언벽 보수를 비롯하여 도로와 다리, 소구조물들에 대한 보수 보강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재해성 이상기후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와 강원도 그리고 자강도와 평안남도를 비롯하여 많은 도들이 흐물 피해 위험 대상들에 대한 보수를 이미 끝내고 다른 도들에서도 계획된 대상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적으로 다리와 서부점을 약속 구간을 포함한 위험 대상들에 대한 보수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재해성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 국토환경보호관리부들에서 피해 위험 구간들의 감시원들을 배치하고 책임성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중앙이 발생하면 즉시 대책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2: 다음, 러시아 대통령 공보관 드미트리 피스코브가 1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선거에 간섭했다는 미국 집권자의 주장을 배격했습니다. 그는 이미 전에 미국의 해당 기관들이 진행한 각이한 조사 결과들은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러시아 조사기관들의 결론이 아니라 미 국회와 사법기관들의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한 적이 없으며 또 그 누구도 러시아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니복숙 각승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리우수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C로서 평년보다 1도 C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 C,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C,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 C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시는 대체로 흐리어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었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리어서 오전 한때에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 원산시는 대체로 흐리어서 오전과 오후 한때에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에 개이겠으며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어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해산,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어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한때 폭우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28도 C, 신의주 29도 C, 해주 27도 C, 사리운 27도 C, 강계 28도 C, 원산 26도 C, 함흥 27도 C, 청진 26도 C, 해산 27도 C, 남포 29도 C, 라손 25도 C, 개성 26도 C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함흥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새벽 한때 안개가 끼겠으며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 청진 해산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남포시는 새벽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어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는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3도씨, 28도씨, 신의주 22도씨, 31도씨, 해주 23도씨, 27도씨, 사리온 23도씨, 27도씨, 강계 20도씨, 29도씨, 원산 22도씨, 24도씨, 함흥 22도씨, 27도씨, 총진 21도씨, 26도씨, 해산 18도씨, 29도씨, 남포 23도씨, 28도씨, 라선 21도씨, 26도씨, 개성 23도씨,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 바다나시입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5: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6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7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서선조항 방송입니다. 주체비유 비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외하는 김성문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을 옥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럼없이 잘 살게 하는 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제일 사명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0: 서성노동당이 펼친 새로운 건설혁명이 떠올린 거창한 변혁의 실체들 마당에는 불보다 뜨겁고 미아리처럼 커다란 여운을 남기는 하나의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수건. 지난 5년간 우리 당이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안아올린 거창한 변혁과 놀라운 기적들은 바로 여기에 무한한 여론을 두고 있습니다. 거창한 변혁의 여론.
1: 수건이란 오래전부터 품고 있는 간절한 요문이나 서원을 이루는 말입니다. 아마도 수건이라는 말이 생겨 이 땅에서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그처럼 뜻깊게, 그토록 수많이 울린 적은 없을 것입니다. 인민을 위한 거창한 변혁의 설계도가 펼쳐지던 뜻깊은 당회의들과 중요회의들, 우리 당이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진행한 수도의 5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전국의 시군들의 새로 건설되는 지방공업 공장들의 착공, 준공 때마다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오복의 숭고한 지상과 더불어 수건이라는 이 부름이 얼마나 소중히 새겨졌습니까? 경려하는 청미서 동지께서 새로운 건설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제시하신 강령적 지침들과 과학적인 실천 방략들, 끊임없이 펼치시는 문명과 본영의 설계도마다에 뜨겁게 우린 것은 그이께서 지니고 계시는 강렬한 수건이었습니다.
0: 사회과학연구사 홍은주 선생의 이야기를 듣느라면 언젠가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귀전에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수건이라고. 인민을 위한 그 열렬한 수건의 세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사색과 심렬의 세계이고,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또 안겨주고 싶어 하시는 끝없는 정과 헌신의 세계이며, 무엇을 건설해도 사상 초유의 곳, 세상 제일의 곳으로 내놓으시려는 비범한 창조와 개척의 세계입니다. 꼽아보자고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성화고리, 화성고리를 비롯한 희한한 문명의 새 고리들, 황월경의 대창관을 이룬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삼지연 관광지구,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 의학학술연구중심인 평양종합병원, 지방변혁의 시대를 상징하며 각지의 일떠선 지방공업공장들과 보건시설들, 대규모 온실농장들. 이 땅이 솟아난 희한한 문명의 재보들은 그 어느 것이나 우리 당의 수건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수건이 안아올린 기념비적 창조물들입니다. 하나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되새겨집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수도에 해마다 1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연차별 기획을 세우고 건설 작전과 지도를 심화시켜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때 대하여 결정했습니다. 그날의 사연을 전하는 평양시 살림집 건설 지휘부 분과장 박철준 동지의 이야기 우리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2: 사실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온 세상에 선포됐을 때 사람들 누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5만 세대라는 숫자도 아름찬 것이었지만 당시 나라의 형편에서 평양시에 해마다 1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결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로 말한다면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고조되고 족들이 방공하고 압살 책동이 날로 가중되는 데다 재해성 이상기후가 연이어 겹쳐들어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결정 관철을 위한 우리의 목표는 또 얼마나 방대하고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러한 속에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시작하게 된 데는 가슴 뜨거운 사연이 뒤틀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8차 대회가 소집되기 몇 달 전 격려하는 청주동지께서는 평양시당위원회에서 올린 수도시민들이 생활과 관련한 실태자료를 보고받으셨습니다. 평양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것은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수도 시민들이 생활보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신 병년우 총무서장께서는 평양 시민들이 산림집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자면 국가적 힘을 집중하여 산림집 건설을 통이 크게 벌려야 한다고 이로부터 당에서는 당창건 요동들이 되는 2025년까지 평양시에 5만 세대의 현재적인 산림집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건설을 하고 생산을 해도 절두절미 인민의 니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목표를 세우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 경리하는 정비서정지이십니다. 이렇게 돼서 당제 8차 대회에서는 5만 세대 산림집 건설에 용량을 집중하여 수도 시민들의 산림집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때 대한 결정이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0: 사실 이런 대용단은 사회주의 집권당이라고 해서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하고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조선노동당만이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처럼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인민을 위한 만짐을 주저없이 떠밀 수 있는 것입니다. 5개년 계획기간에 수도에 5만 세대의 산림집들을 일떠세우는 담대한 사업이 당초의 계획을 훨씬 능가하여 활력있게 추진됨으로써 수도인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켰습니다. 더더욱 경이적인 것은 그 하나하나가 다 현대적이고 독창적이면서도 모든 것이 보다 새롭고 희한한 경지를 부단히 개척하고 창조하는 대로 지향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인민의 고심을 한시밖에 풀어주고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함이라면 설사 옥만금이 튼다고 해도 완강하게 실천하여 기어의 결실을 이뤄내고야만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와 줄기찬 분투는 수도건설의 대본용기라는 위대한 전기를 열어 오랜 세월 인민이 갈망해오던 리상을 현실로 펼쳐놓고 있습니다. 돌이켜볼수록 가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제인가 당과 정부의 자기 밀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 사업은 자신의 수군 사업이라고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은 자신께서 맡아하자고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오보이의 수군 사업 바로 이것이 온 나라를 진감시키며 줄기차게 이어진 새 시대 평양 본용기의 거대한 명함이고 하늘을 찌르며 장쾌하게 일떠선 수도의 리상고리들을 떠받던 굳건한 서석이었습니다.
3: 하성교육 인민원의 부원 길용철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에서 조건과 환경에 빗대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흉내나 내려는 경제부문 일꾼들의 버신과 패배주의적 경량의 경종을 울리시고 평양시에 해마다 1만 세대의 산림집을 건설하는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엄숙히 선언하신 경의하는 총무서동지이십니다. 화성지구 4단계 산림집 건설 계획을 세울 때에도 경의하는 구의께서는 지난 4년간 해마다 1만 세대가 넘는 산림집들이 일거수단하니 수천 세대만 건설하면 5만 세대 산림집 건설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1만 세대보다 낮게 정한 일꾼들을 나무라 마셨습니다. 인민들이 쓰고 살 산림집을 더욱 건설하는 것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인민을 위한 일은 결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출석의 유지에 의하여 새 시대 지방발전 정책 실현을 비롯하여 역대 초유의 건설 대전이 펼쳐진 때에도 어김없이 1만 세대의 산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대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얼마 후에는 또 수천 세대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진정 인민을 위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수건의 세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사색과 심렬의 세계이고 하나를 해주시면 열백을 또다시 안겨주고 싶어 하시는 끝없는 종과 헌신의 세계이며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해주어도 사상 초유의 것, 세상 제일의 것을 해주시려는 위대한 창조와 견결한 개척의 세계입니다.
0: 이렇듯 해마다 1만 세대씩이라는 수도 산림집 건설 계획이 초유의 특징도 없이 완강히 추진되게 된 데는 인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산림집 문제를 성난 품을 들여서라도 기어이 풀어주시려는 경외하는 그의 강렬한 수건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단조 고차대비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화성지구에 소산한 현대적인 도시 구역인 화성지구 4단계. 참으로 멋있고 웅장화려한 대건축군이 또다시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인민의 오보이를 모신 우리나라에서만 펼쳐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수건이야말로 인민을 문명과 행복의 최절정에 떠올리는 건설의 기적, 거창한 변혁의 위대한 힘이고 무진한 원동력이며 거대한 여론입니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수건의 세계가 그처럼 열렬하고 끝이 없기에 당중앙위원회 제9기 기간이 아나올 건설의 거창한 변혁기는 더더욱 눈부시고 휘양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20일 노동신문에 실린 논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대 혁명의 위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겨 나가자.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 승리를 향해 노도쳐 나아가는 총진군 대회 앞에 세 폭의 붉은기가 세차게 휘날리고 있다. 변혁의 새 시대에 더 높이 나붙기는 3대 혁명의 붉은기는 전 주민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역사에 대한 깊은 추억과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감, 승리와 번영에 대한 열망으로 들끓게 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세 폭의 붉은기를 더욱 세차게 휘날려 나아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에 관한 우리 당의 리념, 우리 혁명의 요구를 현실화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3대 혁명으로 전진하고 승리 떨치고 온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3대 혁명의 위력으로 완성해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의 절대 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전면적 발전으로 향한 우리의 전진 도상에 도전과 장애는 불가피할 것이지만 주체적 힘을 키우고 모든 부문과 단위 모든 지역을 다 같이 변천시키며 줄기찬 발전으로 힘있게 떠오르는 3대 혁명의 거대한 힘이 있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1. 위대한 혁명이 거대한 변혁을 낳고 위대한 시대를 창조한다. 3대 혁명은 사상기술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온갖 낡은 것을 썰어버리고 새 것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 나가게 하는 위대한 혁명이다.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 사회의 불멸의 근문자로 아로새겨진 전설적인 천리마 시대와 노동당 시대의 일대 전성기,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인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비롯하여 정사의 길이 빛나는 위대한 시대들은 다 3대 혁명이라는 성스러운 부름과 하나로 있다 있다. 오늘 이 땅에 펼쳐진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기는 3대 혁명 노선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장관 투쟁의 결과로서 도래한 역사의 분수령인 동시에 보다 높은 단계의 3대 혁명으로서 이룩될 발전의 새 시대이다. 3대 혁명은 새 시대의 새 인간을 키워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다. 모든 혁명 단계에서 다 그러하지만 전면적 발전의 시대는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새 인간, 새 인민을 요구한다. 전면적 국가 발전의 속도와 질은 당과 조국에 대한 스스로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맡은 혁명과 업을 책임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높은 창조적 능력과 문화 수준을 지닌 수천만 인민의 힘에 의해 담보된다. 단순한 기술의 소유자, 문명의 향유자가 아니라 국가 사회 발전의 모든 영역에서 시대를 개척하고 떠밀고 나갈 수 있는 혁명화되고 인재화된 가장 위대한 인민을 키운다는 데 3대 혁명 특유의 생명력이 있다. 우리 당이 새로운 변혁 시대를 구상하면서 3대 혁명을 전당 전국 전면을 분기시키는 투쟁의 기치로 더욱 높이 추켜든 것은 인민대회중을 참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로 키워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전면적 국가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내자는 데 진의도가 있다. 주체혁명 역계승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에 우리 당은 자주 사회주의를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내세우고 3대 혁명을 불변의 전진동력으로 명시하였다. 우리 당은 사상 제일주의를 만능의 열쇠로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사상 정신적 성장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왔으며 자립적 발전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 투쟁을 불굴의 개척 정신을 지닌 창조의 대부대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확고히 전환시켰다. 사회주의 새 문화, 새 문명 창조를 위한 우리 당의 영단은 역사의 전무한 전체 인민의 인재화를 추동하고 모든 분야, 모든 지역에서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낙후와 후진의 질곡을 밑부리채 뒤흔들며 가장 아름답고 선진적이며 문명한 인민을 새롭게 탄생시킨 근본 원천이었다. 혁명에서 기본은 그 어떤 물질적 변화나 물질적 부의 창조이기 전에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고 높은 창조력을 지닌 힘 있는 존재로 키우는 것이라는 우리 당의 관점과 입장에는 추호의 트임도 없다. 우리 당이 격변하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세 폭의 붉은기를 높이 치켜들고 백졸불구라는 혁명적 인민을 키웠기에 가장 관건적인 시기에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위대한 실천 강령을 내세울 수 있었으며 새 시대를 줄기차게 떠밀고 나갈 수 있는 억척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당과 조국의 부름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 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인민. 야심만만하게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앞서 나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민. 정과 의리에 살고 사명과 책임에 더없이 성실한 인민. 이것이 3대 혁명의 불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조선 사람, 위대한 우리 인민의 참모습이다. 개조와 변혁은 그 어느 시대에 그 어느 나라에서나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사회의 발전과 인민의 리상 실현에 참답게 복무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건설사는 인민의 성장과 동떨어진 개조와 변혁은 역사를 후퇴시키고
군국에는 사회주의 그 자체를 좌절과 파멸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3대 혁명이야말로 인민대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 인민에게 의거하여 인민의 리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조선노동당만이 결행할 수 있는 성스러운 혁명이다. 인민대중이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라는 진리가 변함없는 한, 인민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혁명보다 더 위대한 혁명은 없으며, 바로 여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 불패성이 있다. 3대 혁명은 국가 발전의 모든 영역에서 일대 피원력을 일으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강력히 도우미는 추진력이다. 우리의 장관 사회주의 건설 사회는 모든 연대들이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은 우리 국가의 확실하고도 전면적인 변천상에 대해 우리 인민은 물론 전 세계가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한 대변혁의 나날이었다. 한 국가가 수십 년 세월을 두고 어느 한두 분야, 한두 지역에서도 이루기 어려운 변혁이 나라의 모든 분야, 모든 지역, 모든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극난한 도전과 시련 속에서 이룩된 것은 명실공히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국가 발전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대변혁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다 같이 개변시키는 거폭적인 혁명으로서만 실현할 수 있다. 우리 당이 밝혀준 바와 같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은 본질상 사상기술 문화의 3대 영역에서의 새로운 혁명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영역에서 시대 발전에 맞는 새로운 과업을 재개하고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 사업을 혁신적으로 해나가는데 전면적 변혁, 전면적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은 국가의 안전을 억측으로 수호하고 발전과 번영을 강력히 추동할 수 있는 결정적 담보가 마련된 시점에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웅대한 설계들을 펼치고 사상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일대 혁명으로 그 실현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변혁의 새 시대에 우리 당은 모든 부문, 모든 분야, 모든 지역에 새로운 발전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폭넓은 혁명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지역의 특정한 발전이 허용되지 않았다. 혁명적 사상 공세의 불길이 세차게 타분지는 속에 새로운 시대 정신이 태어나고 사회주의 문명 건설의 요구에 맞게 새 시대의 과학기술 혁명, 교육 혁명, 보건 혁명을 비롯하여 문화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되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가 새로운 변화와 전진 기세로 약동하였다. 우리 당이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새 시대 지방발전 혁명, 농촌 혁명을 3대 혁명 수행 과정으로 확고히 전환시킨 것은 이 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 전체 인민이 참가하는 강력한 혁명운동으로 확대 심화시킨 사변적인 계기로 되었다. 전례와 한계를 부정하며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치켜올린 상원의 기적. 만리대공과 만경창파로 내닫는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힘의 실체들, 나라의 각 분야에 태어난 새 시대의 본보기적 창조물들, 수도와 지방의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인민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기가 개척되었다. 우리 인민은 온몸에 와닿는 강렬한 체험으로써 3대 혁명이 안고 있는 무한한 힘을 실감하였다. 3대 혁명의 위력이 발휘되는 것만큼 사회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솟구치 오르고 국가의 전면적 부흥, 인민의 리상과 꿈이 꽃피나게 된다는 것이 현실로 확정되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자 새로운 3대 혁명이고 3대 혁명이자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이다. 3대 혁명은 계속 혁신, 계속 전진으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가속화해 나가는 줄기찬 힘이다. 우리식 사회주의가 장장 수십 년간에 걸쳐 종종첩첩으로 겹쌓인 고난과 시련을 뚫고 전면적 발전으로 줄기찬 전진을 이어올 수 있은 것은
영유와 정지를 모르는 대하처럼 도도하고

0: 활력에 넘친 3대 혁명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3대 혁명은 그 자체가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투쟁 방식으로 출현하였다. 우리 당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사회주의 건설의 전기간 수행하여야 할 계속 혁명의 과부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이끌어왔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본영기로 이어나가며 국가발전의 전 영역에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연속 공격하는 것이 지난 10여 년간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투쟁 방식이었다. 우리 당이 내세운 모든 노선과 정책은 항상 더 높고 더 새롭고 더 혁신적인 발전과 전진을 지향하였으며 모든 사고와 실천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온갖 낡고 진부한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었다. 우리 혁명에서는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가 아무리 크고 사변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그것은 새로운 전쟁과 발전의 도약대 출발점으로 되었다. 자만과 자찬을 경계하고 항상 고민과 고심 속에 분투하며 온갖 도식과 모방을 배격하고 부단히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창조할 때에 대한 당의 의도가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달라지게 하였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 어느 지역에서나 모두가 혁신적으로 사색하고 창조하며 분투하는 기풍이 사회의 주도적 흐름으로 전환되는 속에 새로운 시대 정신이 끊임없이 창조되어 전진과 혁신의 거대한 밑불이 되었고 그 어떤 강적도 대항할 수 없게 우리의 국방력이 독보적인 상승인료로 내닿게 되었으며 나라의 방방곡곡에 현대성과 선진성, 다양성이 보다 갱신된 표준적인 기념비적 실체들이 우죽순처럼 솟아올랐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길은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역사의 초행길이며 그 어느 국가와 인민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과 시련을 동반한다. 만일 우리가 난관이 있다고 주춤했거나 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렸다면 전면적 발전기란 말조차 없었을 것이고 발전과 문명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의 열망은 먼 앞날의 꿈으로만 남아있었을 것이다. 우리 당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다시금 3대 혁명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강력한 무기로 내세웠으며 당중앙연휴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지방발전 20승 10정책 대상건설과 함께 석탄공업부문 전반을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벽시키고 탄광마을교를 일신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전개하기 위한 방향적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미 출발한 행정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말아야 하며 투쟁에서 또 투쟁해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해 심찬 보폭을 내짚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 혁명의 전진과 그 운영은 탁월한 수령의 용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 오신 3대 혁명 노선의 변혁적 의의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3대 혁명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완전 승리와 공산주의 미래를 앞당겨기 위한 투쟁을 가장 곧바른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 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혁명용도 실력은 사상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의 역사이며 그것은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의 불멸할 교과서이다. 3대 혁명의 위력이자 곧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의 힘이다. 혁명의 승패와 그 전국적 운명은 역사가 정리하고 후세가 평가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비범 특출한 사상과 영도에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의 승리, 우리 미래의 끝없는 창창함을 확신하고 있다.
1: 2. 3대 혁명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역사적 위협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위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 수백만 조선노동

0: 당원들,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일통화 초소마다 해서 3대 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때 우리 국가는 가까운 앞날에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부흥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더 빨리 더 높이 솟구쳐 오를 수 있다. 사상 혁명을 앞세우는 불변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3대 혁명의 위력은 사상의 힘, 인민대중의 정신력에 근본을 두고 있다. 오늘날 세상이 공인하는 바와 같이 그 어떤 첨단 기술과 현대 문명도 인간의 건전한 정신적 성장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발전의 향방을 잃고 세계를 변혁하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으며 이미 도달한 발전의 경지도 유지할 수 없다. 인민대중의 사상 정신력이야말로 국가 사회 발전의 제일 가는 동력이다. 지금 현실을 투시해보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세계를 앞서 나아가는 선진성과 아직도 기존 관례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라쿠송이 병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도 사람들의 사상 정신 영역에 패배주의, 보신주의, 개인기기주의를 비롯한 잡사상이 집요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금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은 온갖 사상적 라쿠송이며 이것을 쓸어버리는 데 전면적 발전의 최우선 과제가 있다. 전체 인민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굳게 단합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더 드세게 연속적으로 들이대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혁명사상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경결한 개척정신과 열렬한 애국의지를 남김없이 발휘해 나갈 때 전면적 발전의 첫 단계 개척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겹사이는 난관 속에서도 더 큰 성공과 변혁의 과제들을 빛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다. 100가지, 1000가지 일이 제기되어도 사람들을 먼저 보고 사상발동을 선차해 놓으며 도전과 난관이 겹사일수록 사상제일주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위력으로 뚫고 나가는 것을 우리 국가 발전의 확고한 기풍, 전 사회적 흐름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노동계급은 창조와 변혁에 가장 힘 있는 역량이며 견결한 혁명정신과 고결한 풍모로 온 사회를 이끄는 선봉대이다. 노동계급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선차적인 힘을 놓고 그들이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뜻과 의지로 숨쉬고 투쟁하는 국가발전의 핵심 역량, 3대 혁명 수행의 강력한 전위대로 활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부름에 남먼저 호응하며 기존의 한계와 능력에 도전하여 일도서는 노동계급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이 사회 전반에 지배되도록 하고 농업 근로자들과 지식인들, 특히 청년들이 오늘의 벅찬 투쟁 속에서 혁명과 노동계급화 되어야 전면적 국가발전을 떠밀어가는 대중의 사상정신력이 더욱 승화되게 된다. 당의 부름에 언제나 한 모양, 한 모습으로 일어서고 완벽한 실천으로 화답하는 것이 전체 인민의 사상정신적 품격으로 체질화될 때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는 더욱 훌륭한 결실들을 이루어내며 가속화될 것이다. 전면적 발전의 시대적 요구를 3대 혁명 수행 과정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를 계속해오는 지난 수년간의 투쟁을 총합 분석한 데 기초하여 전면적 발전의 시대적 요구를 제시하고 이것을 3대 혁명 수행에 철저히 구현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어느 단계에서나 3대 혁명의 본질과 근본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해당 시대의 요구와 격변하는 정세 흐름에 따라 이 투쟁의 구체적인 목표와 과업은 다르다. 시대의 요구를 얼마나 정확히 구현하는가 하는데 따라 3대 혁명이 새 시대를 추동하는 실제적인 힘으로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결정되게 된다. 나라의 모든 부문과 단위 지역들이 당중앙의 영점 밑에 하나의 지향과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일치성과 강한 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구이다. 국가 사회생활 전반에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모든 부문과 단위 지역들이 당의 명령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하나의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당적 국가적 조치에 일치하게 보조를 맞추도록 가려야 한다. 일치성과 강한 기강은 3대 역량을 심화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근본 담보이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요구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온갖 낡은 유물을 극복 청산하고 부단히 새롭고 선진적인 것을 지향하고 돌파해 나가는 것. 이것이 현식이 3대 개조 사업의 목표와 기준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것, 시대의 지향과 높이를 재현한 독창적이고 선진적인 것을 개척하고 반드시 실현하는 것이 우리 시대 특유의 풍토로 굳어지게 하여야 한다. 거창한 변혁의 새 시대에 일꾼들의 지도 방법, 지도 방식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3대 혁명 수행에서 매우 관건적인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개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 일꾼들은 마땅히 능숙한 정치활동가가 되고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실력으로 단위 발전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인재가 되어야 하며 문명 창조의 선구자가 되어 3대 혁명을 힘있게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일꾼들은 그 누구보다도 3대 혁명 수행의 사활을 걸고 변화되는 현실과 시대 발전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목표부터 전망성 있게 현실적으로 세우며 모든 사업을 사회경제 발전 원리와 과학적 리치에 맞게 정확히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오늘의 시대에 일꾼들만 준비되어도 사람들의 사상 개조, 경제 기술적 장성과 문화적 지능의 많은 과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발전과 문명의 진일보를 가져올 수 있다.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는 모든 혁명 사업에서 인민 대중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옹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대 혁명의 전 과정을 그대로 인민이 바라고 인민에게 실제 덕을 줄수 있는 목표와 일감을 찾아주이고 대중의 힘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으로 일관시켜 당 정책의 소중한 결과들이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도록 가려야 한다. 인민적인 것에 외피를 쓰고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온갖 부정적 현상들을 혁명의 관역으로 삼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강도 높이 벌려나갈 때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활기 있게 추진되어 나가게 된다. 대중운동의 열풍을 일으켜 온 나라가 3대 혁명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3대 혁명의 최상의 성과, 최고의 결실은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참여와 헌신 분투로 이루어진다.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고 확대심화시켜 온 사회가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로 끌어번지게 하는 데 전면적 발전의 대업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은 전면적 발전의 출발선에서 대중운동의 최고 형태인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전면적 발전의 개척기는 다름 아닌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으로 대중을 계몽각성시키고 이 운동이 발휘하는 대중적 영웅주의, 집단주의 위력으로 획기적인 변혁의 결실들을 탄생시킨 자랑찬 행로이다. 당의 령도 밑에 지난 5년간에만도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 운동이 골기에 나선 지역과 단위들의 경쟁 열의가 비상히 고조되었다. 오늘 또다시 령성 번영의 사회전기를 열어제끼려는 우리 당의 의지는 바로 3대 혁명 불공개 쟁취 운동의 위력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새 시대에는 3대 혁명 불공개 쟁취단이 3대 혁명 기수들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 새 단계 혁명 실천에서의 3대 혁명 불공개 쟁취 운동은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보다 더 거세차고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3대 혁명 불공개 쟁취 운동을 시군 연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명실공히 전 사회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한 당의 사상과 우위들을 재인식시키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대 혁명 불공개를 쟁취한 단위와 기소들이 계속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심차게 전진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키며 아직도 동면하고 있는 단위와 지역들을 불러일으키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달성한 성과에 도대하여 한 단계 더 높은 결실을 이뤄내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집단적 혁신, 연대적 혁신을 고조시키는 대중운동보다 더 위력한 것은 없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을 따라 배우는 운동,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과 증산경쟁운동을 비롯한 모든 대중운동의 독특한 생명력과 우월성이 3대 혁명의 중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또렷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3대 혁명 소조운동은 모든 혁명진지를 3대 혁명화하는 데서 우리 당이 매우 중시하는 운동이다. 3대 혁명 소조를 기술혁명의 별동대, 당의 시, 군, 강화로선 관철에서 한몫 단단히 맡아 수행하는 전의로 내세워주신 경려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운동에 대한 전당적, 전사회적인 관심을 높여야 한다. 3대 혁명 소조가 있는 그 어디에서나 창조와 투쟁에 앙양된 분위기가 잔홍치고 소조원들의 선구자적 모범을 따라 대중이 일도설 때 온 나라가 3대 혁명으로 들끓게 된다. 오늘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웅대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우리의 앞길에 가로놓인 도전과 난관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3대 혁명의 위력으로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기어이 앞당겨오려는 인민의 산악같은 신념과 혁명적 의지, 드높은 자신심은 더욱 백배해지고 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걸출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새 폭의 붉은 길을 더욱 세차게 휘날리며 이땅 위에 위대한 부흥의 시대, 빛나는 강국 시대를 반드시 떠올릴 것이다. 모두 다 3대 혁명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아가자. 3대 혁명의 위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겨 나아가자. 2026년 7월 20일 노동신문에 실린 논설을 보내드렸습니다.
1: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엔 7월 20일 월요일의 노동신문을 개간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일면에 3대 혁명의 위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겨 나가자 이런 제목의 론서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금강군 속사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은혜로운 사랑에 대해 전하는 글과 전승 세대의 삶을 끝없이 빛내어 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 그리고 애유건의 식사실에 깃든 사연, 이런 제목으로 원산 애유건 일꾼이 들려준 이야기와 정치영어 대중운동에 대해 해설한 글, 결과보다 집행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인민의 복리가 꽃피어나는 복받은 거장, 이런 제목으로 정평군을 찾아서 쓴 글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미더운 당세포 비서들을 소개한 글들과 량강도당위원회에서 혁명 전통 교양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소식, 사상 사업의 인식 교양적 효과를 부단히 높일 때 대해 쓴 글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이 진정한 보답의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령성기계연합기업소 혁명사적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연 깊은 당결정서를 보며 쓴 글과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이후 각지의 수많은 청년들이 당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혁명 처소에 바쳐가고 있는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들과 순천시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탄원한 소식, 성도원 친선야영 2026이 시작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과감한 진군 기상, 이런 제목으로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두팀없이 수행하고 있는 천내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일꾼들과 탄부들을 소개한 기사와 청진 스레트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마감 건조의 생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는 소식, 그리고 평안남도에서 지난 시기 뒤떨어졌던 농장들이 분발하여 재해성 이상 기후가 지속되는 속에서도 올해 올곡식 농사에서 성과를 거둔 소식과 작전이 치밀하고 타산이 정확할 때, 이런 제목으로 올해 도의 봄누에 거치 생산을 혁신회로 이끈 황해남도 잡업관리처 일꾼들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기사를 주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실천형 인재 육성과 공장 대학들의 역할,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사회문화 기사들을 싣고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을 개간해 드렸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토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4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